스포츠 전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 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 물론 라디오도 방송이 됩니다만은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유튜브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체코를 2-1로 물리치고 북중미 월드컵 1차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경기 내용을 짧게 정리해보면 전반전에서는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의 슛으로 전체 분위기를 이끌었으나 양팀은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0-0으로 전반전을 끝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체코가 먼저 선취골을 올렸죠. 후반 17분 체코는 터치라인에서 롱 드로인을 시도해서 체코의 크레이치 선수가 장신을 이용해서 헤더골을 성공시켜 1-0으로 앞서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극전사는 후반 22분에 그림 같은 동점골을 만듭니다. 이강인 선수가 쇄도하던 황인범을 향해서 날카로운 두루패스를 하자 황인범은 침착하게 수비수와 골키퍼를 제치고 로빙 슛을 시도해서 1-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분 후 1차전 전반전에서 활약했던 황인범 선수가 기막힌 크로스를 올리자 쇄도하던 오현규 선수가 왼발 슛을 시도하자 일마녀 붉은 악마들이 스탠드를 박차고 일어나 열광하는 장면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2-1로 1차전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한국의 수준을 세계 축구인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1차전 경기였습니다. 2차전 경기는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주최국 멕시코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소원 바랍니다. 오늘 스포츠 전북은 두 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전북 출신으로 레전드 한 분을 모셨는데요. 전 세계를 석권한 선수 출신입니다. 과연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후반전에는 프로야구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한 종목에서 세계 정점에 서 있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역사의 인물이 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로서 전 세계가 감탄하는 역사의 인물입니다. 그는 마침내 작년 25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의 살아있는 전설, 우리 전북 출신 박주봉 국가대표 감독을 오늘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주봉입니다.
1: 야, 정말 작년부터 저희가 모시려고 섭외를 했는데 드디어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네.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가서 좀 네. 늦게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1: 저희가 예고를 했거든요. 오늘 방송이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고향에 자주 오십니까?
2: 글쎄요, 뭐 그동안에 쭉 이제 외국에서 거의 한 27년 정도 그렇죠.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뭐 이제 마지막 지도자 생활을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 할 때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전주에 자주 와서 네. 어머니도 뵙고 친척들도 뵙고 그랬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이제 감독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전북 출신으로서 세계를 주름잡은 배드민턴의 황제이신데 이제 옛날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지 해보죠. 배드민턴을 언제 어떤 동기로서 시작을 했었죠?
2: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풍남 초등학교에 저희 아버님이 교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아버님께서 특별활동 시간에 그 배드민턴 종목을 좀 선수를 가르치시다가 그 학교에 배드민턴 종목을 창단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배드민턴에 친하게 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정식으로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선수 뒤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도 이제 아나운서 시절이었고 우리 박주봉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 워낙 메달을 많이 따고 뭐 전국체전 무슨 국제대회 나가면 그 전라북도의 위상도 드높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무럭무럭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뵌 일이 있는데 그 아버님이 박 명자 숫자시고 네. 학교의 교사로서 또는 교장님으로서 운동을 이렇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배드민턴 종목을?
2: 네, 아버님은 이제 학창 시절에 네. 연식 정구 선수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이제 라켓 종목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교사 생활 하시면서 네. 이제 학생들을 이제 재밌는 무슨 스포츠 활동을 시켜볼까 해서 그때 당시 정말 생소했던 이제 배드민턴 종목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재미를 느끼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배드민턴과 인연을 맺었었는데 네. 정말로 이제 돌아가셨지만 음흠. 저희 아버님이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저의 선수 생활 지금의 그 또 이렇게 지도자 생활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의 아버님이 저의 인생길을 만들어 주셨죠.
1: 알겠습니다.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전라북도의 배드민턴이 인기를 갖게 됐고 또 대한민국이 그만큼 세계적인 팀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2: 그렇죠. 이제 그 아버님이 그 전주에 그 초등학교에 배드민턴 팀을 창단하면서 네네. 전주에서는 그때 전주 서중학교 네. 또 전주 농고 당시에 네. 지금은 이제 전주 생명과학고로 바뀌었지만은 네네. 그런 그 학교 체육 배드민턴 종목이 체계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또 어떻게 보면은 아버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1: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언제부터 배드민턴의 천재란 소리를 들으셨어요?
2: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사실 이제 전주 초등학교 때 이제 전북 대표로 소년체전에 가서 우승을 했고 네. 또 중학교 때 전주 서중학교로 학생으로서도 전국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국가대표가 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1: 아, 일찍 됐네요.
2: 네, 그 계기가 그 고등학교 1학년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가 대구 연초 제조창에서 열렸었는데 네. 그때 이제 3학년 그 형들을 다 이기고 우승을 했었거든요.
1: 야.
2: 근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신체적으로 차이가 그럼요. 많이 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막 올라갔을 때니까
1: 연초에 네. 네, 학년 초에. 네,
2: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을 이기고 그 우승하면서 그 한일 고교 교환 경기 그렇죠. 한국 대표 선수로 뽑히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제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1: 알겠습니다. 고1에 이미 국가 대표로서 뽑혀서 국위 선양을 했군요. 자, 그러면 태극마크를 가슴에 단 시기.
2: 이제 그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종별 선수권 대회를 6월 달에 제가 이제 우승을 하고 그해 12월 달에 그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걸 그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대학 일반 다 포함해서 고등학교 학생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그 12명 그래 24명을 협회에서 추려서 네네. 거기서 이제 A조, B조 두 조로 나눠 가지고 조 1위, 2위만 이제 뽑는 국가대표 선발전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이제 실업 선배들, 대학 선배들하고 경쟁해 가지고 이제 B조에서 조 2위를 차지해서 이야. 이제 4명 안에 들어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12월 달에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수 시절에 셔틀콕의 황제라는 별명이 붙었고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국제대회에서 우승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주요 입상 기록이 하도 많아서 오늘 다 방송이 끝날 때까지는 못 하겠고 아무튼 대표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우선 올림픽부터.
2: 제가 국제대회 첫 우승은 그 고등학교 전주 농고 3학년 때 네. 그 3월 달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서 막 3학년이 됐을 때 네. 덴마크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 남자 복식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파트너는 같은 이제 전주 농고 선배 좀 나이 차이가 많은 이제 이은구 선배랑 이제 파트너를 해가지고 네. 처음으로 이제 국제대 그 82년도 3월 덴마크 오픈에서 우승을 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선수 시절에 가장 그 명예롭다면은 역시 이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1: 그렇죠.
2: 이제 배드민턴이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채택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자 복식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 종목이 조금 그 좀 늦게 정식 종목이 되었어요. 88 서울 올림픽 때는 그 전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정식 종목이 못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혼합 복식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네. 그때는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저희 배드민턴에서는 가장 큰 대회가 세계 선수권 대회였었거든요. 그 1985년 캐나다 캘거리에서 있었던 네.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복식에서 김문수 선수와 파트너에서 우승을 했고 네. 그때 당시에 또 혼합 복식은 유상희 선수랑 해서 처음으로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었죠.
1: 아, 그렇군요.
2: 네, 그게 네.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했던 대회인데 그 뒤에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개인전에서는 남자 복식에서 2번, 네. 혼합 복식에서 3번.
1: 네, 네.
2: 그래서 이제 5번 그 우승을 해서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기네스북 배드민턴 종목 그 세계 선수권대회 최다 우승 선수로 그 기네스북에 올라갔었죠.
1: 알겠습니다.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도 성적이 물론 좋았겠죠.
2: 이제 86 아시안 게임 우리나라에서 했던 86 아시안 게임에서 그때 남자 단체전, 남자 복식, 혼합 복식 네. 이 세 종목에서 우승을 해서 3관왕을 차지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도 이 전영 오픈이 또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나요?
2: 그렇죠. 전영 오픈 대회라고 하면 네. 우리 이제 쉽게 말하자면 윈블던 테니스하고 그렇죠. 같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12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이야, 있었는데 네네. 전영 대회에서 정말 저 어렸을 때 당시에는 전형 대회가 그 윈블던 체육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웸블리 아레나라고 해서 그 윈블던 코트 매트를 밟아보는 게 꿈이다. 이제
1: 그렇죠.
2: 전 세계 배드민턴 선수들이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1: 네.
2: 그 윈블던 전형 오픈 선수권 대회에서 남자 복식 4번, 혼합 복식 5번, 그래서 총 이제 9번 우승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네. 제가 일본에서 한 20년 동안 지도자 생활을 했지만은 일본 오픈도 9번 우승했어요. 일본 오픈도 총 9번 했고 이제 그 밖에 이제 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덴마크, 프랑스,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인도, 중국 이렇게 해 가지고 선수 시절에는 한 72회 정도 국제 대회 우승한 걸로 이렇게
1: 기억하고 계시네요. 72회 네. 우승하셨다. 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어. 그 뒤를 지금 안생 선수가 쫓아오고 있어요.
2: 50승,
1: 50승 했더라고요. 예. 벌써 이제 그 얘기는 예. 네 이따 얘기하고요.
2: 예.
1: 야, 뒤 바로 따라오네. 예. 자 감독님, 그 복식의 제왕이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전해 들었는데 복식하면 이제 복식이 있고 혼합 복식 있잖아요.
2: 예.
1: 선수들이 아주 화려했던데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어떤 선수들하고 했는지요?
2: 그때 처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한참 이제 선배이셨던 같은 전준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거 이용구
1: 선수.
2: 선배하고 네. 같이 해가지고 이제 한 2년 정도
1: 네.
2: 그 파트너로 해서 뭐 이제 그런 덴마크 오픈 우승이라든지 아시안 게임 3위 동메달
1: 네.
2: 이제 이런 성적을 냈었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의 영원한 파트너였던 이제 김문수 선수와
1: 네.
2: 하고는 이제 83년
1: 네.
2: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83년
1: 네.
2: 그 6월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그 알바 월드컵이라고
1: 네.
2: 처음으로 파트너 조합을 해서 나갔는데 바로 우승을 했어요.
1: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이제 그 김문수 선배와 10년 가까이 그
1: 짝이 됐죠.
2: 짝이 돼가지고 국제대회 남자 복식에서도 한 30회 정도 같은 파트너로 해서 우승을 차지했었고
1: 네.
2: 이제 혼합복식 같은 경우는 그 제일 최초로 파트너했던 것은 이제 그 유상희 선수라고 저희 거기도 1년 선배인데
1: 네.
2: 아까 말씀드렸던 85년도 캐나다 캘거리 때 처음 같이 복식해서 우승했던 선배하고 좀 잠깐 하고 또 저하고 또 영원한 파트너했던 그 정명희 선수라고
1: 정명희 선수 네, 네. 대단합니다.
2: 뭐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아시안게임 우승 등등 해서 국제대회 그 정명희 선수랑 해서도 한 30회 정도
1: 네. 네,
2: 그렇게 우승을 했었고
1: 네.
2: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복귀했을 때 이제 그렇죠. 혼합복식 파트너는 그 라경민 선수라고
1: 네.
2: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한국체육대학교 그 좀 조교수 네. 시절에 스승과 제자다 해서 그 라경민 선수는 대학교 4학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파트너를 해가지고
1: 네.
2: 이제 국제대회도 나가고 또 올림픽도 나가고 그랬었죠.
1: 네네. 그리고 올림픽이 이제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 금메달, 은메달을 다 땄죠, 한국이요.
2: 네, 그렇죠.
1: 네. 네.
2: 그 결승전 상대들이 이제 결국 이제 후배들이었는데
1: 네.
2: 현 이제 우리 전북 출신의
1: 네.
2: 그 현 대한 배드민턴 협회 회장인
1: 네, 김동문 회장.
2: 회장.
1: 네. 네.
2: 그리고 파트너했던 그 길영아 선수.
1: 네.
2: 그리고 저하고 이제 그 라경민
1: 네.
2: 제자하고 같이 그 이제 결승전을 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뭐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아쉽지만
1: 네.
2: 또 우리 한국 후배들이 또 금메달을 땄고
1: 네.
2: 한국이 또 금메달 은메달을 따는 그런 최고의 순간을
1: 그럼요
2: 맛봤기 때문에
1: 네네.
2: 정말로
1: 눈에 선합니다
2: 결과를 네, 네, 가져왔었습니다.
1: 네네. 네. 그 이제 선수 생활 영원히 할 것 같은 선수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게 된 시점과 계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2: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첫 번째는 그 90년 북경 아시안 게임 끝나고 바로 은퇴를 하려고 했어요.
1: 네.
2: 근데 은퇴하려는 순간에 그 배드민턴 종목이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고 그 IOC에서 발표를 하면서
1: 네네.
2: 아니지 그래도 올림픽이라는 이런 무대를 한번 뛰어봐야지
1: 네네네.
2: 해서 은퇴를 하려던 것을 이제 접고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참가해서 이제 금메달을 땄고
1: 네.
2: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말로 이제 은퇴를 하고
1: 네.
2: 이제 후진 양성을 위해서 한국체육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조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선수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또 바로 1년 후에 93년도 한 6개월 후에 영국에서 또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이 있었어요.
1: 네.
2: 근데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던 대회인데 2년 전에 저희 한국이 우승을 했었어요.
1: 네네.
2: 그런데 이제 한국협회에서 다시 한번 수디르만컵 그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에 복귀를 해달라.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해서 다시 우승을 했죠.
1: 네, 그렇죠. 네.
2: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단체전 2연패를 이루고
1: 네.
2: 정말로 은퇴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한 2년 정도 은퇴하고
1: 네.
2: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끝나고 나서 96년도 아까 이야기했던
1: 네,
2: 그,
1: 네, 네,
2: 그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이제 우리끼리 결승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네, 네.
2: 이제 제가 제일 아쉬웠었던 게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는 혼합복식 종목이 올림픽 종목이 없었어요.
1: 그렇죠.
2: 근데 그때 당시에 남자 복식, 혼합 복식이 세계 랭킹 1위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혼합 복식이 더 강한 1위였었어요. 근데 그게 정식 종목으로 안 돼서 너무나 아쉬웠었거든요.
1: 네.
2: 근데 이게 2년 정도 은퇴를 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96년 아틀란타 배드민턴 종목 혼합 복식이 다시 또 정식 종목으로 들어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2: 그래서 이제 협회에서 다시 또 복귀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됐고
1: 그래서 김동훈 기령아 네. 선수와 결승에서 붙었게
2: 네, 우리끼리 이제 결승전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되었죠.
1: 알겠습니다. 네. 아, 잘 정리가 이제 됐어요. 정리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국내에서도 지도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1999년 6년에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해서 당시에 지도자로서의 성과는 어땠는지요?
2: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은퇴하고 처음에 이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후진 양성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97년도 1월 달에 영국 유학을 떠났어요. 영국
1: 네.
2: 지도자 유학.
1: 네, 네, 네, 네.
2: 그래서 영국에서 한 2년 반 정도 영국 대표팀을 가르쳤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이제 99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된 계기는 또 그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1: 네.
2: 말레이시아에 있었어요.
1: 아, 네.
2: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1: 네.
2: 인도네시아와 함께 동남아에서 뭐 국기다시피 하는 스포츠 종목이고.
1: 네, 그렇죠.
2: 그래서 뭐 배드민턴의 그 열정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프로 야구 같이
1: 알겠습니다.
2: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나라에서 또 지도자 생활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큰 경험이다.
1: 네.
2: 그래서 저 지도자 생활을 했다가 이제 한국으로 지금이야 정식으로 들어왔지만 그 전에는 잠깐 이제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을 그만두고 쉬는 기간에 한국 또 협회에서 또 그 2004년 아틀란타 올림픽에 데뷔해서 좀 임시 코치로 또 초빙을 해서 그때 이제 들어왔고
1: 네.
2: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후배들 이제 김동문, 하태권, 이동수, 유영성 이런 이제 남자 복식 선수들을 또 가르치게 됐었죠.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 탄탄한 지도자 캐리어를 쌓다가 영국,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서 2004년도에 일본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일본을 가시게 됐는지요?
2: 아 제가 아까 참 2000 그렇죠.
1: 2004년.
2: 네네,
1: 네,
2: 2004년.
1: 네.
2: 그러니까 이제 2004년도에 네. 제가 아틀란타 올림픽까지는 그 임시 코치로 한국 대표팀을 지도했고
1: 네네.
2: 그 뒤에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지도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계속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있었거든요.
1: 네네네.
2: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사실은 세계 배드민턴 연맹과 그 이제 세계 배드민턴 트레이닝 센터 건립
1: 네.
2: 건에 대해서 한참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그게 말이 건립이지 이게 상당히 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말레이시아에서 한 2년 정도 좀 공백기가 있었어요.
1: 네.
2: 그래서 조금 세계 배드민턴계의 흐름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좀 느껴서
1: 네.
2: 그러고 있는 와중에 마침 이제 일본 배드민턴 협회에서 또 그때 당시에 국가대표 일본 대표팀 코치했던 그 코치가 또 우리 한국 후배였었어요.
1: 아, 그렇군요.
2: 예. 네. 근데 후배가 일본 배드민턴 협회에서 감독님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도 조금 세계 배드민턴 흐름을 계속 좀 따라가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그때 당시에 일본 배드민턴 상당히 약한 나라였었는데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수락을 하고 일본을 가게 됐죠.
1: 알겠습니다. 자, 2004년도에 일본에 가서 20년 가까이 일본 대표팀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일본을 세계 최강으로 탈바꿈한 그 비결이라고 할까요? 분명히 비리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2: 글쎄요. 사실 일본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보통 올림픽이라는 게 4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네. 4년 정도 지도하고 그만둘 줄 알았어요.
1: 네네.
2: 근데 이제 결국 뭐 20년 동안 네. 이제 일본 대표팀 감독을 했었고 그래서 결국 올림픽을 일본 대표팀을 이끌고 다섯 번을 나갔다 왔는데
1: 네.
2: 근데 사실 일본 배드민턴은 뭐 그 2004년 아틀란타 올림픽 때 네. 13명이 출전해가지고 네. 한 명만 2회전에 진출했고 나머지 선수 전체가 1회전 탈락했었어요.
1: 처음에. 네네네. 네, 네, 네.
2: 그래서 이제 일본 배드민턴. 근데 나름대로 제가 그때 일본 선수를 봤을 때는 네, 네. 상당히 그런 배드민턴에 관련한 그런 능력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네.
2: 근데 이제 반면에 조금 게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일본 선수를 키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1: 알겠습니다. 네,
2: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갔더니 이제 뭐 시스템 자체가 이제 국가대표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열악했었어요.
1: 네.
2: 뭐 합숙훈련 트레이닝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도 없었고,
1: 네.
2: 그랬고 또 이제 국가대표 정식 코치들도 없었고,
1: 네.
2: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바꿔 나갔죠.
1: 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토마스컵 남자 단체전 선수권 대회에서 최초로 우승을 했고. 16년에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복식에서 또 사상 첫 금메달을 땄죠. 2018년도 우버컵 기억나세요? 세계 여자 단체전 37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그러는데
2: 예, 예.
1: 거기서부터 좀 짧게 좀 얘기하신다면.
2: 글쎄 뭐 아까 2014년 토마스컵 우승
1: 네.
2: 그것은 사실은 토마스컵 우승국이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됐거든요.
1: 네.
2: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정도. 근데 네. 일본이 우승하면서 네 번째 우승국이 됐는데 사실 토마스컵은 단체전이라서 저 선수 시절에 유일하게 우승을 해보지 못한
1: 단체전.
2: 게 단체전 그 토마스컵이었는데
1: 네.
2: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1: 그렇죠.
2: 그 이제 또 우리 한국 선수들은 안 했지만은 지도자로서 이제 그 토마스컵 우승을 트로피를 올리게 돼서 너무나 기뻤었고
1: 만족도 느끼시고
2: 네, 네, 네 지도자에서 큰 보람을 느꼈고
1: 알겠습니다.
2: 그다음에 이제 일본 배드민턴 사상 처음으로 사실은 2016년도에 이제 여자 복식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전 2012년 그 런던 올림픽에서
1: 네.
2: 일본 배드민턴 사상 최초로 메달
1: 네.
2: 이제 은메달 땄었거든요 그때는
1: 네, 네, 네.
2: 맨날 은메달을 땄고 2016년도에 이제 최초로 이제 일본 배드민턴 최초로 이제 금메달
1: 네.
2: 또 이제 2018년 이제 여자 단체전 그
1: 네.
2: 우버컵도 우승을 차지하고 또 이제 이게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일본 협회에서도 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1: 네, 네.
2: 아, 그래서 아, 일본에서 뭐 세계선수권대 2016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 6개 땄거든요.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3개.
1: 네네.
2: 또 그 다음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메달 6개 따고. 그때 저 어떤 제일 큰 성과를 그때 당시에 거뒀었죠.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주범 감독님이 일본을 지휘하고 계실 때 한국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한국에 있는 많은 배드민턴 전문가들이 아니, 가까운 일본에 있는데 좀 다시 데리고 와서 후배를 양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또 들리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쳐서 일본을 세계에 중국과 함께 대등하게 위치를 만들어 놓고 한국으로 2025년 즉 작년에 이제 오시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실 때 20년 만에 오실 때 세계가 또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도 가네 하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복귀를 결심한 뭐 동기가 있을까요?
2: 사실은 저는 그 24년 파리 올림픽 끝나고 네. 어때 보면은 좀 이제 그 국가대표 지도자는 그만두고 네. 어때 보면은 좀 뒤에서 좀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었는데 네.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1: 네.
2: 근데 이제 파리 올림픽 이후에 네. 또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은 안세영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 따고 여러 가지 이제 협회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1: 네.
2: 또 협회 집행부가 또 새롭게 바뀌고 또 그 바뀌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 회장이 아까 말했던 우리 김동문 회장이
1: 네.
2: 또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그러면서 또 김동문 회장이 또 일본까지 날아와서 또
1: 깊은 얘기를 많이 하셨겠군요. 네,
2: 깊은 네. 얘기를 했고.
1: 네, 알겠습니다.
2: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외국에서 사실 뭐 한 27년 정도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1: 네.
2: 사실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한번 한국 대표팀을 위해서
1: 네.
2: 후배들을 위해서 좀 먼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1: 네.
2: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늦어졌거든요.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늦었고 이제 후배들에게 감독직을 양보를 하고 후배들이 더 키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1: 네.
2: 그 와중에 이제 협회 또 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1: 네 알겠습니다.
2: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을 이제 수락하고 하게 됐죠.
1: 대환영입니다. 저희들은 저 대환영이었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감독님이 오시면은 안생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생 선수가 세계 이제 최고의 선수로 올라가 있었지만 한때 이겨야 될 경기를 지는 경우가 있었고 안생 선수가 조금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길래 그 당시에 이제 감독님이 오시면서 갑자기 안생 선수가 안정된 공격 또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팬들이 야, 이 감독이 뭐 바뀌더니 뭔가 또 안생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2: 글쎄요. 사실 뭐 어때 보면 그 안세영 선수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감독 시절에도 네. 안세영 선수와 시합을 했거든요.
1: 네.
2: 일본의 그 야마구치 선수라고 작은 선수인데 그 선수의 좀 체력이 많이 밀렸었어요.
1: 네.
2: 시합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
1: 네.
2: 이제 파리 올림픽을 마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체력적으로든 완성된 선수가 됐었는데
1: 네.
2: 이제 그런 이제 그 협회의 불화.
1: 네.
2: 뭐 대표팀과의 불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많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2: 자, 그런 부분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1: 네.
2: 이제 세영이를 이제 추스려 줬고 또 이제 세영이하고 제일 첫 번째 한국에 와서 한 게 안세영 선수하고 개인 면담이었어요.
1: 그러셨겠죠.
2: 네, 개인 네, 면담을 네, 하고 나서 네, 네, 네. 충분히 제가 이해할 부분 이해하고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대표팀을 이끌겠다.
1: 네.
2: 그리고 너한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할 예정이다.
1: 네.
2: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세영이하고 첫 만남, 첫 미팅이 서로가 이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영이도 좀 좀 마음 편안하게
1: 네.
2: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1: 네.
2: 지금 이제 좋은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이게 보통 이제 전문가들의 표현은 안생 선수가 공격적인 선수보다 수비적인 선수였는데
2: 네.
1: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공격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 전체 경기 흐름 자체가 바뀌어졌다. 그래서 더욱더 성적이 좋다라고 하는데 네. 인정하십니까?
2: 네. 네. 저도 그동안 쭉 지켜봤던 부분이라서
1: 네, 네.
2: 세영이 시합이 항상 너무나 길게 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체력 소모가 워낙 많거든요.
1: 네,
2: 그래서
1: 그렇죠.
2: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빨리 빠른 공격으로 해서 템포를 끊는 시합도 해야 된다.
1: 네.
2: 그래서 그 공격력을 추가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고
1: 네.
2: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그 효과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체력적으로도 좀 안배된 그런 경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올해 나갔던 대회는 전승이거든요.
1: 그렇죠.
2: 네, 올해 뭐 1월 달부터
1: 다섯 개 대회 다 쓰렀다
2: 말이에요. 다 우승을 지금 차지했고
1: 언제 나가죠 또 그러면
2: 이제 지금 지난주에 저희들이 지금 싱가포르 오픈,
1: 네, 그렇죠.
2: 인도네시아 오픈
1: 네, 네, 네.
2: 이제 최상위급 슈퍼 750, 슈퍼 1000대에 다녀왔고 지금 잠깐 이제 휴식 기간 하고 이제 7월 달부터 다시 일본 오픈, 중국 오픈, 세계 선수권대, 아시안 게임 3개월 동안 또 이제 강행군이 예정돼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자, 이제 한간에 세계 배드민턴 협회가 한 세트 게임을 21점으로 쭉 가져오던 것을 15점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생 선수 죽이기다 이건.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건 너무 조금 과대.
1: 아, 그러신가요?
2: 쪽으로 얘기한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이제 모든 여자 단식 선수는 안세영 선수가 타켓이 돼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2: 그렇지만은 일단 사실 우리나라 세계 국제 대회가 자,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1년에 18개에서 20개 대회를 나가요.
1: 네. 대단하죠.
2: 그게 좀 쉬고 싶어도 그 세계 배드민턴 규정이 세계 랭킹 여자 단식 15위 이내 선수는 그 나가게끔 돼 있어요. 안 나오면 바로 이제 페널티라고 해서 한 대 안 나갈 때마다 그 US 5천 불씩 페널티를 내야 돼요.
1: 그러면 15회를 꼭 나가야 돼요? 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2: 그러니까 이제 12개 대회는 무조건 나가야 되고
1: 12개 이상.
2: 12개는 그 슈퍼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그런 데는 예. 12개를 나가야 되고 그밖에 이제 당연히 이제 아시안 게임 올림픽 나가야지. 아까 했던 뭐 토마스컵이라든지 우버컵이라든지 또 이제 아시아 선수권대회라든지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나머지 다섯 개 대회도 상당히 중요한 대회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이제 의무 참가하는 대회 말고도 추가로 나가야 되는 대회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네. 또 세계 연맹도 좀 숫자 그 포인트를 15점으로 줄이면 아무래도 경기 시간이 단축되니까 선수 알겠습니다. 부상 방지도 예방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빨리 끝남으로써 이제 광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세계 연맹에서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1: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 또 상금도 늘어나니까
2: 네, 그렇죠
1: 그래 네. 상금 너무 적다고 지금 많은 저 배드민턴 관계자들이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렇죠. 테니스 종목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저도 공감합니다 네. 자 이제 많은 얘기를 이제 배드민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지난주 어제까지 국제 배드민턴 대회 박주봉배 국제 배드민턴 대회가 전주에서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회는 언제부터 열렸고 또 열리게 된 동기를 하고 싶습니다.
2: 글쎄요. 이제 지난주에 끝난 대회까지 이제 4회째 대회가 끝났는데 네, 네, 네. 사실은 이제 전라북도 배드민턴 협회 회장님 이제 심용현 회장님께서 네. 이제 회장님을 하시면서 전북 출신에 이렇게 이제 메달리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러한 대회를 좀 해서 좀 우리 전라북도 배드민턴을 활성화를 시키고 네. 또 알리고 싶으시다 해서 좀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게 네. 이렇게 제 이름을 딴 지금 박주봉 배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어제 끝난 경기에 무려 2천여 명의 동호인들이 국내외에서 오셔가지고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허버트 스틸 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이건 어떤 상인가요?
2: 이제 저희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 있는 상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배드민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상이 있고 네. 또 이제 허버트 스틸 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허버트 스틸 상은 일단 배드민턴인 뿐만 아니라 세계 배드민턴에 공헌한 사람한테, 주는 네. 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범위가 커요.
1: 그렇군요.
2: 명예의 전당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인에 한해서 그렇죠. 주는 상이고 허버트 상은 그런 이제 무슨 IOC 위원도 받을 수도 있고 각 다른 종목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한테도 주는데
1: 알겠습니다.
2: 이게 매년 주는 상은 아니고 그런 사람이
1: 있을 때.
2: 있을 때만 알겠습니다. 주는데 네. 지금 우리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1934년에 처음 발족이 됐는데 지금까지 14명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1: 1996년에 받으셨네요.
2: 네, 저는 이제 96년에. 8번째 수상

0: 배드민턴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사업은 아니시라고.
1: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0: 네네.
1: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0: 네.
1: 그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0: 그렇죠. 엄청나죠.
1: 이게 뭐 축구하고 맞먹을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서로가 1, 2등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아서
0: 네.
1: 또 이제 이런 배드민턴을 이제 종목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시는 또 지인분들께서 이런 것은 좀 이름을 빌려서
0: 네.
1: 이런 걸 알겠습니다.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름을 빌려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배드민턴 그 용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0: 박주봉 이름의 그 영어 약자에서 PJB 스포츠.
1: 예, 예, PJB 스포츠.
0: 스포츠입니다.
1: 예, 이렇게 해서.
0: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죠?
1: 뭐 기본적으로는
0: 라켓.
1: 라켓, 신발, 유니폼, 가방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큰 브랜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작은 브랜드지만은 일단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좀 배드민턴이 좀 그 활성화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그런데 좀 보탬이 되고자
0: 네.
1: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PJB 스포츠. 전라북도에도 대리점이 있겠죠?
1: 네. 전국적으로 각 대리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제가 배드민턴을 시작한다면 그 상품 사용하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 네. 자, 이제 끝으로 가족 관계로 전주에 지금 가족이 살고 계십니까?
1: 네. 지금 아직 어머님께서 95세신데 아직 지금 연로하시지만 지금 계시고
0: 네.
1: 또 이제 여기 이제 큰 형님, 작은 형님, 큰 누나가 여기서 전주에서 계속 살고 계셔가지고
0: 네.
1: 저도 이제 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자주 찾아 못 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어디 외국 시작 갔다 오면 틈틈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어머님도 뵙고 가족들 식사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직계 가족은 일남 일녀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1: 네. 네. 그 일남 이녀.
0: 아, 이녀.
1: 네. 아, 일남 일녀.
0: 일남 일녀.
1: 네. 네. 이제 네. 뭐 아들은 지금 군대가 있고.
0: 예, 네. 근데 자녀 중에 배드민턴과는 관계가 없네요.
1: 예, 네, 제가 운동을 못 시켰어요.
0: 아, 그러셨나요?
1: 못 시켰는데. 저희 딸이 사실은 네. 운동 신경이 많았었거든요.
0: 어.
1: 그래서 좀 이제 크고 나서 자기 운동 안 시켰다고
0: 네.
1: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사실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이렇게 이제 그 국제대회 나가서 우승도 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하려면 그런 이제 국가대표도 돼야 되고 또 세계적인 선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0: 그럼요.
1: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네, 네. 체육에 관계된 교사
0: 아,
1: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야 오늘 시간이 참 40여 분이 넘게 지났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일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초대를 또 하겠습니다.
1: 네,
0: 끝으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 짧게 한번 해주시죠.
1: 예, 뭐 그전에도 해외에 있다가도 그랬지만은 참 정말로 전주만 오면 너무나 포근하고
0: 네.
1: 또 전주에 저도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 말투가 아직도 안 변해가지고
0: 아, 그러니까 그대로 계시죠.
1: 네, 정말로 고향에 와서 이제 같은 우리 전북 말 쓰면은 너무나 또 정감이 가고
0: 네.
1: 너무나 편하고
0: 네.
1: 또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해가지고 또 우리 전라북도 인으로서
0: 네.
1: 또 자긍심을 가지고
0: 네.
1: 또 우리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선수로서 세계를 제패하고 지도자로서 일본 배드민턴의 기적을 읽은 뒤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부흥기를 이끌고 계신 박주봉 대한민국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영원히 이 만남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박주봉 감독님을 만나봤고 이번에는 이제

0: 프로야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병철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박종원 감독님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죠.
1: 네.
0: 네,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야, 섭외하는 데 1년 걸렸어요. 앞으로도 제가 지금 또 야구 선수 네네. 김병철 감독님의 선배이신 김봉현
1: 네네네.
0: 전 기아 타이거즈 해태 타이거즈의 레전드인데
1: 네,
0: 그분을 한번 모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같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러시죠.
1: 네.
0: 자, 지난주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한화하고 3연전, 두산하고 3연전 했는데 네. 성적 부진.
1: 네.
0: 2승 4패 받고 못했어요. 아쉬움이 있죠.
1: 네네.
0: 뭐 못해도 3승 3패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제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1: 네. 네.
0: 자, 1차전 경기 기아가 이제 대전 원정 첫 경기에서 한화를 6대 4로 꺾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때 당시의 경기 내용.
1: 네네. 네. 이날 경기가, 기아가 선발과 타선 그리고 마무리까지 조화를 이루면서 승리를 거둔 경기였습니다. 네. 선발 황동화가 6이닝 1실점으로 경기를 이끌었고요. 김도영의 결정적 3런 홈런이 터지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0: 네.
1: 경기 후반 추격을 허용했지만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값진 승리를 챙겼습니다.
0: 네네. 그때 당시 이제 승리의 중심에는 역시 선발. 네. 야구는 투수가 먼저 던지면서 시작이 되니까.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황동화 선수가 이제 아주 그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1: 네. 네.
0: 구체적으로 말씀해
1: 주시죠. 이날 황동화는 6이닝 2피안타 1볼넷 6탈삼진으로 1실점 하면서 시즌 6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기아 선발진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투수인데요.
0: 네.
1: 사실 황동화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요추 2번, 3번, 횡돌기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0: 네.
1: 4개월 동안 넘는 재활 끝에 복귀를 했지만 몸 상태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비시즌 동안 이동걸 투수코치와 함께 투구 밸런스와 포크볼, 투구폼 교정에 집중을 했고요.
0: 네.
1: 올 시즌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1: 이날 승리 투수가 되면서 15경기에서 6승 1패, 평균자책점 4.09를 기록 중이면서 특히 5월 이후에는 7경기 평균자책점이 2.29입니다.
0: 네.
1: 컬리 스타트 5회를 기록하면서 리그 정상급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네. 이 황동화 선수가 작년에 이제 그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만 해도 성적이
1: 네네.
0: 좋았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그냥 횡단보도 걷다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1: 저도 기세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네. 그게 그래서 이 유능한 운동 선수나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걸으면서도 조심하셔야 돼.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1: 재산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년 동안 쉬면서 본인의 연봉은 네. 인상되지 않고 벌써 그렇습니다. 6승했잖아요.
1: 네네.
0: 이 선수 10승만을 보면 연봉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더블로 뜁니다. 그렇죠. 더블로 뜁니다. 아무튼 성공해서 돌아오니까 다행인데 이제 황도환 선수가 이제 투수로 이제 좋은 성적 보였고. 불펜진 활약은 어땠었나요?
1: 네, 이날 7회 올라온 각도규 투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1: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 세우면서
0: 네.
1: 완벽한 이닝을 만들었었습니다.
0: 네.
1: 황동화가 만들어 놓은 좋은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0: 네. 이 곽도규 선수도 역시도 이 선수도 네. 또 상당히 각광받고 노는 선수예요.
1: 굉장히 좋더라고요.
0: 황동화, 곽도규
1: 네.
0: 이
1: 네네.
0: 근데 이 선수도 사실 결국 작년에 수술했죠.
1: 네네,
0: 그래서 지금 아주 그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어요.
1: 네.
0: 자, 그 이후에 후반에는 위기 상황도 좀 있었죠.
1: 네네네. 기아가 6대 1로 앞서던 8회 말이었습니다.
0: 네. 네.
1: 김태형과 정혜영이 각각 홈런 한 방씩을 허용하면서
0: 네.
1: 3실점을 했고요.
0: 네.
1: 점수차가 6대 4까지 좁혀졌었습니다.
0: 네.
1: 자칫 경기 흐름이 하나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0: 네. 자, 그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투수들 역할이었고
1: 네네.
0: 이제 타자 중에 또 김도영 선수가 활약을 또 했죠.
1: 네네 그렇습니다.
0: 네.
1: 김도영은 9일까지 치른 7경기에서 타율 4할 7리 11안타
0: 네.
1: 5홈런을 기록하며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0: 네.
1: 이날까지 6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 홈런만 무려 5개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0: 네네.
1: 이날도 김도영 3회 초 2사 1, 2루에서 자중간 담장을 넘기는 3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0: 네.
1: 이날 2안타 3타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고요. 사실상 경기의 승부를 결정짓는 한 방이었다고
0: 네.
1: 볼 수가 있습니다.
0: 김도영 선수가 홈런을 치면 그 경기는 쉽게 가요.
1: 네네 맞습니다.
0: 그렇죠.
1: 요즘 잠깐 슬럼프가 또 왔습니다.
0: 요즘이라면 네. 한 그 짧은 기간이에요 네네. 지금. 네네 지난주.
1: 네 지난주에
0: 주말 쪽으로 가면서 또 이게 홈런 소식이 없고 네. 타율이 좀 떨어지는 네, 그런 맞습니다. 모습. 근데 김도영 선수가 아시아 대표 선수로 됐단 말이에요.
1: 네네네.
0: 기아 큰일 났어요. 그게 한 2주, 2주, 3주 정도 못 나오는데. 네네. 아무튼 그 얘기도 나중에 이제 얘기도 하고요. 이제 하나와 2차전 경기. 예, 하나에게 3대4로 이제 패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그 부분도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1: 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경기 초반 실점입니다.
0: 네.
1: 선발, 시라카와 케이쇼가 1회부터 볼넷 두 개를 내주면서 흔들렸었고요.
0: 네.
1: 무사 1, 2루 상황에서 문현빈에게 3점 홈런을 허용하면서 경기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0: 네, 네.
1: 다만 기아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는데 타선이 경기 후반까지 추격하면서 한 점차 승부를 만들었지만
0: 네.
1: 초반에 내준 3-7점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면서 3-4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0: 네, 네. 이제 한화의 2차전 선발에 나왔던 시라카와 1차전 경기에서는 승리투수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1: 네, 안정적인 투구를 했기 때문에 네. 기대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0: 네네.
1: 네, 이날 3과 3분의 2이닝 동안 3피 안타,
0: 네.
1: 볼넷 4개, 1탈 3진, 3실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0: 네.
1: 최고 구속은 149km까지 나왔지만 제구가 흔들리면서 투구수가 98개까지 늘어나
0: 네.
1: 결국 사회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0: 네네.
1: 특히 오재영과 승부에서 11구까지 가는 끝에 네. 볼넷을 허용하는 등 중요한 순간마다 제구가 흔들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3차전으로 넘어갈까요? 네, 3차전에서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대진에서 열린 그 한화의 주중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도
1: 네네.
0: 또 1대5로 무릎을 꿇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나온 거죠.
1: 네네.
0: 한화에서는. 네네.
1: 네, 기아는 경기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0: 네.
1: 1회 초 아드릴린 로드리게스의 적시타로
0: 네.
1: 선취점을 뽑으면서 먼저 리드를 잡았었는데
0: 네.
1: 선취점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0: 네.
1: 하나가 곧바로 1회 말 동점을 만들었고 이후 유현진이 안정적인 투구를 펼치면서 기아 타선이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0: 네네.
1: 결국 승부는 4회 말에 갈렸고요. 하나 하이 타선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고
0: 네.
1: 연속 득점으로 점수 차를 벌리면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갔었습니다.
0: 네.
1: 기아 입장에서는 7개의 안타를 기록을 했지만 득점권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았고 초반 선취점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쉬운 패배 부분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유현진과의 대결은 올러
1: 네.
0: 기아의 선발 투수로서는 내놓으라 하는 제1 선수 아니에요 지금
1: 네네, 맞습니다.
0: 앞서 있는
1: 네.
0: 결국은 타자들이 유현진을 공략하지 못하니까 결국 올라가 패전 투수가 되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1: 그렇죠. 올라는 네. 6이닝 동안 4피 안타, 4사구 4개, 탈삼진 4개 그리고 4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0: 네.
1: 안타 허용은 많지는 않았지만 4사구 4개가 좀 아쉬웠고요.
0: 그렇죠.
1: 특히 4회 말 집중타를 허용하면서 실점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평균 자책점은 2.66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 올 시즌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네.
1: 다만 이날 타선의 득점 지원까지 부족하면서 패전을 떠안게 되었죠.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화의 경기에서 1승 2패를 기아가 했고 다시 이제 두산인데 한화와 두산은 바로 5위, 6위 팀들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굉장히 이 하위, 밑에 있는 네, 팀들한테도.
1: 얼마 나지 않죠.
0: 그렇죠. 네. 거기서 도망갔어야 되는. 자,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한테 이제 1승 2패 했고, 이제 두산한테 붙어서, 저희들은 이제 두산한테 한번 기대를 해봤어요. 기아가.
1: 네.
0: 근데 첫 경기에서부터 2-4로 패했죠.
1: 네네네. 네. 기아 입장에서는 공격력 부진이 가장 아쉬웠던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두산 선발 최민석의 7이닝 동안 단 2안타만 기록하는데 그치면서 좀처럼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0: 네.
1: 김선빈의 적시타와 나성범의 솔로 홈런으로 2점을 뽑았지만
0: 네.
1: 전체적으로 타선의 응집력이 부족했고요.
0: 네.
1: 결국 2-4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0: 네네. 자, 양현종 선수의 투구 내용은 어땠나요?
1: 양현종은 5이닝 2실점으로 선발 투수 역할은 충분히 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타선 지원이 부족했고
0: 네.
1: 5회 수비 과정에서 나온 아쉬운 장면으로 추가 실점을 허용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0: 네.
1: 아, 전체적으로는 승리 요건을 기대할 수 있는 투구였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알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또 수비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 네, 그렇습니다. 1대1 동점이던 5회와 6회 수비가 좀 아쉬웠는데
0: 네.
1: 5회에는 김규성이 처리할 수 있었던 타구를 놓치면서 결승점을 허용을 했고요.
0: 네.
1: 6회에는 아데들린 쪽으로 향한 타구가 적시타로 연결되며 추가 실점을 했습니다. 이게 다 잡을 수 있는 볼이었거든요. 기록상은 실책. 그건 아니었어요.
0: 네.
1: 결과적으로 두 장면 모두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흐름이 두산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네네. 이제 1차전 경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네네. 2차전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시간상으로 봐서. 자, 이게 야구에서는 역시 그 수비가 안정돼야 투수도 편안하게 볼을 던질 수가
1: 맞습니다.
0: 있는데 네. 평범한 타구를 놓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투수들이 발려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자 이제 기아가 두산과의 이제 그 3연패에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제임스 네일이 선발 투수로 나가죠. 2차전에.
1: 네. 이날 제임스 네일을 앞세워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며 전날 패배를 서력을 했습니다.
0: 네.
1: 최근 연패 기간 동안 타선과 마운드 모두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0: 네.
1: 이날은 선발 네일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기아다운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0: 네.
1: 이 승리로 기아는 3연패에서 벗어나면서 단독 4위로 올라섰었습니다.
0: 네, 네. 제임스 네일의 투구 내용이 좋았죠?
1: 네, 맞습니다.
0: 네.
1: 네일이 6이닝 5피 안타 1실점, 6탈3진으로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보여줬고요.
0: 네.
1: 2회와 3회 연속 득점권 위기를 맞았지만 실점 없이 넘겼고 6회 양의재 희생플라이로 1점만 내주며 에이스다운 역할을 해냈습니다.
0: 네.
1: 최근 기아 선발진의 중심 닿게 팀을 연패에서 건져낸 투구였다.
0: 알겠습니다.
1: 보여집니다.
0: 자, 그리고 이제 3차전 어제죠? 일요일 날 경기.
1: 네네.
0: 네. 네. 두산에게 1대 8로 패했단 말이에요.
1: 네네네. 네,
0: 맞습니다. 그거 좀 요약해 주시죠.
1: 네, 어제 경기는 한마디로 초반 실점과 빈타. 아, 그리고 경기 후반 불펜 붕괴가 겹치면서 완패를 당한 경기였다고
0: 네.
1: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기아는 1회 초 선발 김태형의 양의지에게 선제 투런 홈런을 허용하면서 끌려갔지만 곧바로 1회 말 김호령이 추격의 홈런을 터뜨리면서 분위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이후 타선이 두산 선발 곽빈 공략에 실패를 했고요.
0: 네.
1: 2회 초 박찬호가 만든 추가 득점으로 점수차가 벌어졌습니다.
0: 네.
1: 특히 7회 초가 결정적이었는데 박찬호의 안타를 시작으로 안재석의 적시 2루타가 나오면서 추가 실점을 했고요.
0: 네.
1: 한재승의 갑작스러운 담 증상으로 마운드 운영까지 꼬이면서 두산의 흐름을 완전히 내줬습니다.
0: 네.
1: 반면 기아는 7회 말 무사 1, 2루와 2사 만루 기회를 모두 살리지 못하면서 추격의 동력을 잃고 말았고요.
0: 네.
1: 결국 1대 8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0: 네, 여기까지 이제 말씀해 주시고
1: 네.
0: 자 돌아오는 내일 운명의 또 6연전 경기가 있는데
1: 네네.
0: 여기는 또 1등, 2등 팀하고 붙어요 지금.
1: 이번 기회는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0: 아, 그러니까.
1: 네. 강주에서 리그 1위 LG와 맞붙고 주말에는 수원에서 2위 KT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0: 네.
1: 최근 2주 연속 루징 시리즈로 주춤했던 기아가 강팀들과의 연전을 어떻게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무엇보다 침체된 타선이 빨리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아시아 경기대에 나가는 선수들이 차출되기 전에
1: 네네.
0: 아예 그냥 1, 2팀하고 한번 붙어보는 거죠.
1: 네.
0: 머리 대고 그냥 붙어보는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좀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 프리야구 소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1: 네.
0: 네.
1: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자,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또 6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프로 야구 소식 또 기타 오늘에서 펼쳐지는 많은 아마추어 경기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철이었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택시를 타고 가는데요. 기사님이 창밖을 손으로 가리키더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마트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사람도 별로 안 살고 저소득층이 많은 동네라서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마트가 필요한 건데. 기사님이 틀린 말을 하신 건 아닙니다. 어쩌면 현실적인 분석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동네라는 건 마트를 찾는 사람도 그만큼 적을 가능성이 많고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마트의 입장으로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사님의 말의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요. 저는 그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동네, 그래서 상가 밀집 지역과 비교하면요. 가게도 많지 않을 텐데 마트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같은 창밖을 보면서 기사님과 나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걸 보면서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리고 일상을 지나치며 흔히 놓치곤 하는 필요라는 말이 담긴 시선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님이 창밖을 가리킬 때요. 거기는 지역에서 재개발 논의가 한창이기도 한 동네였습니다. 기사님의 이야기는요. 여기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마트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요. 그건 어쩌면 현실적인 분석이었을 겁니다. 장사를 하려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소비가 활발한 곳에 가게가 들어서는 게 상식이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른 생각이 먼저 떠오른 겁니다. 차가 없으면 멀리까지 장을 보러 가기 어렵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더 그럴 거고요. 무거운 짐을 들고 먼 곳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고요. 배달앱도 능숙하게 저희가 요즘은 주문할 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네, 배달앱 많이 사용하시죠? 배달앱도 능숙하게 쓰지 못하는 분들이라면요. 걸어서 갈수 있는 마트 하나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해서 간단한 식재료 하나가 급한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분들에게 그 마트는 단순히 숫자가 오가는 장소가 아니고요. 일상을 유지하게 해주는 숨통 같은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구 수가 많지 않는 동네여서요. 그 지역엔 제가 알기로는 가게가 상대적으로 적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동네에 마트가 더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그 앞을 지나면서 깊게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평소에도 그 앞을 지나다가 마트를 보긴 했는데, 그와 관련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기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떠오른 생각입니다. 같은 걸 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한 셈입니다. 그 택시 안에서 생각이 이어지다가 그 생각이 저의 일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마트가 3개가 있거든요.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고,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까지, 네. 거리를 확장한다면 아마 대여섯 개, 일곱 개 정도는 될 거예요. 아무래도 아파트가 밀집한 곳이다 보니까 마트가 많은 걸 텐데요. 필요한 게 생기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사옵니다. 그게 익숙하기도 하고 가까운 곳에 마트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였는데요. 택시에서 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당연하지 않는 거,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건데요. 말없이 갑자기 폐업을 한,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이야기면서 했던 이야기죠.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편의점이 3개가 있는데요. 정문에 2개, 아파트 정문에 2개, 후문에 하나. 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개가 최근에 폐업했습니다. 폐업했던 그두 개가 원래 자주 다니던 편의점이었고 하나 있던 편의점은 제가 1년에 어쩌다 한 번, 두 번, 많이 가야 다섯 번 이내 정도 가는 잘안 가는 편의점이었는데요. 자주 다니던 두 개가 폐업을 한 겁니다.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폐업한 편의점 중에서 하나는요. 집에서 걸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입구에서부터 보자면 걸어서 3분, 2분 정도에 있는 완전 가까운 가게였고요. 하나는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인데 규모가 크고 쾌적해서 좋았습니다. 이두 편의점이 없어진 거예요. 가까운 편의점과 좀 규모가 있는 편의점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다니는 편의점도요. 하나 남은 편의점도 거리는 5분 거리인데요. 앞서 말한 편의점과 비교하면 3분 거리의 편의점보다는 멀고요. 비슷한 5분 거리의 편의점보다는 규모가 작은데요. 지금은 하나 남은 그 편의점에 가면서요. 아, 여기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 다니지는 않았지만 무심하게 지나쳤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감사했던 겁니다. 이처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족이 곁에 있는 것,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있고요.
아플 때 걱정해줄 사람이 한 명쯤은 있다는 것.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봐줄 사람이 있다는 것. 연락하면 답장이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말했을 때, 아, 그랬구나, 라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나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좋죠. 그리고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도 다시 만나면 어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동료가 있다는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먼저 웃어준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내 표정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생각만 해도 반가운 일입니다. 오래된 사진 속에 나와 함께 찍힌 사람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헤어질 때 조심히 가, 잘 가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그립고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도 안 될 만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생각해보면 하나하나 당연하지 않게 감사한 일들입니다. 물론요, 이걸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살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을 늘 갖는 건 당연히 좋죠. 좋지만요, 그냥 가끔은요, 가끔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꽤 특별한 조건 위에 있는 것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이 꼭 거창하거나 감동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저처럼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다가 잠시 스쳐가는 생각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택시 기사님과 함께 나눈 말에서도요. 당연하다는 것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동네니까, 그래서 마트가 장사가 잘 안 될 거니까 여기엔 마트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는 당연할 것 같은 말과 함께요. 때문에, 그래서 마트가 있는 게 참 다행이다. 사람이 많지 않는 동네여서 편의점도 가게도 적을 텐데 마트까지 없었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하는 당연할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그래서 당연하지 않은 당연한 생각 말입니다. 김현수 작가의 산문집 청춘의 문장들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숨어 있다. 한편으로는요, 같은 걸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게 상황에 따라 당연할 수도 있고요. 기사님과 저는 같은 마트를 봤는데 기사님은 여기 마트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저는 그래서 이 동네에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에서 보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시선인 거죠. 그리고 그 두 시선이 모두 어딘가에 다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솔사이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솔사이드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듣고 오셨습니다. 커버 버전이죠. 원곡은 전영록이 불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21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200이래요. 마음은 200회를 향해 가고 있나 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 120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120회 방송 내용은요. 지난주 방송에 남겨주신 그러니까 119회 방송에 남겨주신 SNS 댓글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인이 버스에서 가수 안치환의 노래 가사를 보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 댓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똑같은 말이나 글도 그리고 어떤 상황도요. 어느 날은 그냥 지나치고 어떤 날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차이는 말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이더라고요. 밥은 꼭잘 먹고 다녀라 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실은요. 단순히 밥 이야기가 아니라 네 몸을 잘 챙겨라. 그게 먼저다. 그리고 힘이 들더라도 힘내라 라는 의미였다는 것이 한참 뒤에야 알아차린 것처럼요. 언젠가 지인의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 시간이 지난 후에 마음에 들어오는 것처럼요. 읽었던 책의 한 줄이 몇 년 후에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나 문구에는 닿는 순간이 따로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들은 말이 오늘 문득 이해가 될 때도 있고요. 무심코 본 버스 광고 문구 하나가 오래 남기도 합니다. 그게 꼭 특별한 말이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그 순간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장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이 사라진 건 아닐 거예요.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준비된 어느 날 조용히 들어올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에피소드 그 상황도 있었죠.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님이 밖을 창밖을 가리키면서 이 동네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마트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라고 하셨고 저는 그 순간 때문에 이 동네에는 다른 상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트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것도 아마 그날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창밖에 보였던 풍경이 제 마음에 문득 다가온 거지만요. 마음에 들어온 거지만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쳐 있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기사님 말씀만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난주 120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매주 이평강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누군가를 마음에서 멀리하거나 밀어내고 싶었던 순간을 떠올려 봤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기보다 당시 제가 처한 상황과 마음의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마음이 넉넉할 때는 누군가의 실수도 감싸줄 수 있지만 제가 지치고 힘들 때는 상대의 따뜻한 미소조차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품는 마음은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내 마음에 얼마만큼의 여유가 남아있느냐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이 글을 보고 떠오른 게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라는 말 우리가 하곤 하죠. 마음이 가는 대로 그리고 마음과 달리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때는 내가 일부러 누군가를 마음에 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밀어내고 싶을 때도 있지만요. 많은 경우는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향하는 대로 하다가 그런 나를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땐 마음의 여유에 차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땐 마음의 넓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이의 상황이냐. 그게 여유하고도 관계가 되겠죠. 마음이 여유 없이 바쁘게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마음의 넓이에, 마음의 너비에, 아니면 마음이 지금 좁은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좀더 여유를 갖고 마음을 넓게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또 마음처럼 안 되죠.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과 달리 마음처럼 많은 부분들이 마음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은솔 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공감이 가네요. 마음에 울림을 주는 단어는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어떤 단어는요, 말씀처럼 그런 어떤 순간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은 그런 어떤 순간 마음에 울림을 주는 단어나 말이 쑥 들어오는 그런 어떤 순간은요, 마치 손뼉이 마주쳐서 짝 하고 소리가 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박수 치는데, 네, 손이 마주치지 않으면, 네,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손뼉 소리도 나지 않죠. 그게 어떤 순간 마음에 쑥 들어오는 것처럼 늘 그렇게 두 손뼉이 마주치는 게 아니라 마주쳐지는 순간이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퍼즐 맞추기를 할때 계속 잘안 되다가 어느 순간 번뜩, 아, 이 조각이 여기 이 자리구나 하고 퍼즐 조각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똑같은 순간인데 퍼즐 조각이 보이는 것처럼 손뼉을 치는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서 될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정덕희 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웃는 이모티콘을 아주 활짝 웃고 있는 이모티콘을 올려주셨습니다. 활짝 웃는 이모티콘을 보면서 기분이 저도 활짝 좋아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우주소녀 다영이 부릅니다. What a girl to do.

다영, What's a girl to do?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0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해월리 운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의 장소나 문구가 있었다면 그건 마음의 관심,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 온 여학생이 있었네요. 키가 크고 막내였는데요. 키만큼 마음도 컸던 친구였습니다. 이사 온 집이 우리 집 앞을 지나고 가까운 곳이어서 중2 때까지 지남철처럼 붙어 다니고 그랬어요. 헤어지기 싫어 그애 집까지 데려다 주면요. 그 애는 또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중간 지점에서 헤어졌던 친구. 간호대학 졸업 후 독일로 갔는데요. 그 후로는 소식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죠? 보고 싶은 죽마 고우 하시면서 하트 하트 하트 이모티콘 남겨주셨어요. 그럼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우연히 어떤 장소나 문구가 마음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은하수님도 비슷한 글을 남겨주셨는데 실은 많은 경우에요. 지나고 생각하면 마음에 그만큼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연히 버스를 탔다가 버스에 있는 문구가 마음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난주는 제가 아는 지인이 버스를 탔는데 우연히 버스에 적힌 문구가 마음에 들어왔다고 했었고 지지난주 방송은 제가 길을 걷다가 길에 적혀 있는 문구가 갑자기 마음에 깊이 밀고 들어왔다고 했었잖아요. 우연히 들어온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그 시기 그 무렵에 제가 그런 생각이나 그런 고민이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나 문구를 봐도 더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글 내용 중에요. 지남철이라는 부분을 읽다가요. 그 중2 친구, 중2 때까지 그 친구분과 지남철처럼 붙어 다닌다고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떠한 문구나 상황이나 친구가 내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것도 지남철처럼 서로 끌어당기는 늘 그랬던 건 아닌데 그 순간에 지남철 자석처럼 끌어당겼던 거네요. 지남철이라는 부분을 읽다가요.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연히 본 문구가 우연히 들었던 말이 갑자기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지남철 자석처럼 마음에 딱 끌어당겨 붙는 거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친한 친구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선배였는데 서로 집에 바래다 준다고 했던 이야기요. 몇번 왔다 갔다 한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에요. 학생 때. 그런데 함정은요. 남자였다는 겁니다. 네. 해월리 운하수님의 그 지남철 친구분, 그 본님도 지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 다시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친호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내 마음에 들어왔던 말은 어떤 거였을까? 점점점점점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본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쯤은 떠오르셨을까요? 아마 불현듯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뭔가 기억이 잘안날 때는요. 계속, 뭐였지? 라고 기억하려고 하면, 생각하다 보면, 일부러 생각을 끄집어 내려고 하면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하다 보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떠오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어서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라디오 책갈피 방송도 그렇게 해서 듣게 된 셈입니다. 하시면서 하트 이모티콘 올려주셨어요. 야,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네. 사심이 드러나네요. 라디오 책갈피 방송 협찬 선물을 만들어야 할까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방송도 그렇고요. 너튜브도 그렇고요. 스마트폰을 손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영상을 쓸어 올리다가 마음에 들어오는 장면이나 방송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도 그렇고요. 라디오는 짧은 유튜브 영상에 비해서 방송 시간이 길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물론 내가 즐겨 듣는 방송은 그 시간이나 아니면 뭐 너튜브로 볼 경우에는 그 방송을 처음부터 듣기도 하지만요. 보통은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듣기도 하고요.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서 라디오가 나오면 그 중간부터 들리죠. 때로는 차를 타고 시동을 걸었을 때 라디오를 틀면 보통 뭐 11시 방송이라면 뚜뚜뚜 땡 11시 할때 시동 걸면서 라디오를 딱 켜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죠. 보통 내가 상황이 끝나고 다른 상황이나 일정으로 가면서 차를 탔을 때 라디오를 트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도 중간부터 들립니다. 그때부터 중간부터 방송을 우연히 듣는 건데요. 그때 방금 말씀처럼 우연히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DJ 유발이요. 그렇게 우연히 한번 듣게 된 방송을 즐겨찾기 해서 계속 듣게 되는 방송이 있죠. 오늘 방송 중에 우연히, 우연히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 우연히 알고 보면 인연이었던 걸 수도 있어요. 필연이었던 거죠. 이 우연이와 인연과 필연, 이건 나중에 라디오재카피 방송 소재로 한번 확인해야겠네요. 그리고 앞에 은하수님 사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우연이의 많은 부분은 내가 만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연히 내가 어떠한 장면을 봤다, 어떠한 방송을 들었다, 어떠한 문구를 봤다. 그런데 우연히 본 그러한 문구나 말이 우연히 내 마음을 마음으로 들어왔다는 건 내가 그 무렵에 그렇게 될 상황, 인연, 필연이었던 겁니다. 이어서 소망드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방송 듣다가 혼자 멈칫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20대 초반에 읽었던 책한 권을 작년에 다시 꺼내 읽었는데요. 분명히 읽었던 책인데 어떤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췄어요. 밑줄도 없던 문장이었는데 그때의 저한테는 안 들어왔던 말이 지금의 저한테는 들어온 거잖아요. 칸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온 시간이 그 문장을 품을 만큼 깊어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세월이 마냥 아깝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맞습니다. 책도 그렇고요. 영화도 그렇고요. 예전에 봤던 건데 다시 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런 경험들을 하곤 하죠. 예전에 봤을 때는 몰랐거나 별 감흥이 없었는데 이번에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볼때 갑자기 어떠한 장면이나 아니면 대사가 아니면 문구가 떠오르거나 마음에 와닿는 경험이 있고요. 그건 책이나 영화를 예전에 한번 보고 그 내용을 다안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기 때문에 이번엔 잘 눈에,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요. 그보단 아마도요,

예전에 읽었던 책의 글귀가 떠오르면서 그때는 평범했던 문구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누씨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몇년 전에 친구한테 선물 받은 책이 있는데요. 처음엔 읽다가 반도 못 읽고 책장에 꽂아뒀어요. 재미없다는 것도 아니고 별로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직장을 옮기셨나 봐요. 이직이 좀 힘들었던 시기에 우연히 그 책을 다시 꺼냈는데 딱이 문장에서 멈췄어요. 법정 스님이 물소리 바람소리에 쓰신 말씀인데요.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에 울림이 있다 라는 문구입니다. 처음에 읽을 땐 그냥 좋은 말이구나 하고 넘겼는데 그날은 그 문장이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뭔가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때 제가 딱 그랬습니다. 불안이랑 걱정으로 꽉차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말씀처럼 그 사이에 제가 달라진 거였네요. 그 문장이 마음에 들어오는 상황으로요 하시면서 활짝 치아가 보이면서 웃는 이모티콘 함께 남겨주셨어요.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에 울림이 있다라는 말이요. 루시님의 댓글을 읽다가요. 이 문구를 그 댓글을 보다가 여러 번 천천히 다시 읽게 됐습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에 울림이 있다. 그건 어쩌면요. 뭔가 가득 차 있으면 넘쳐 흐르거나 더 들어갈 공간이 없고요. 비워 있어야 지나는 문장 하나라도 들어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글귀 소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는 그 댓글, 이 글귀를 여러 번 읽으면서 마음에 들어왔는데요. 누씨님은 저하고 다른 거죠. 이번에 책 읽을 때 갑자기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때가 있어요. 네.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극장에서 영화 볼 때도 비슷해요. 그 무렵에 내 기분에 따라서요. 어떤 때는 영화가 내 마음에 들어오거나 공감되고, 어떤 때는 지루하고 그래요 하시면서 스마일 이모티콘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문구 이야기, 그리고 길을 가다가 어떤 생각이나 상황, 예전에 뭐 봤던 것들, 그것이 그 순간에 내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순간에는 와닿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와닿을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책과 영화 이야기도 저희가 함께 하곤 하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마음이 우울하거나 지쳐 있을 때 그렇더라고요. 제 경우에는요. 그럴 때 뭔가 지쳐 있거나 아니면 기분이 울적할 때 영화를 보면요. 어느 한 장면이나 대사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 상황이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문구나 장면일 때가 많은데요. 영화가 그때 어떠한 장면이 마음에 훅 들어오죠. 그런 영화가 때로는 내 인생의 영화가 될 때도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하루에 하루만 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하루에 한 번만 더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0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요즘 밤 공기가 선선하고 좋아요. 여름 열대야가 벌써 걱정입니다. 에어컨을 곧 틀어야겠죠?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아, 저도 걱정입니다. 제가 밤에 더우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근데 아직은 최근까지는 낮에 덥더라도 밤에 창을 열어놓으면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아파트 양쪽에 문을 열어놓으면 늦은 밤에는 살짝 선을 할 정도로 아직은 괜찮더라고요. 이제 곧 더워지겠죠. 며칠 사이에. 요즘도 낮에 더위는요. 아직 습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습하기만 하면 딱 여름 날씨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습하지 않아서 그늘에 있으면 좀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집에서는 에어컨을 아직 틀지 않았는데요. 대중교통을 타거나 어떠한 기관 같은 시설에 들어가면 에어컨 지금 다 틀죠. 아, 저는 물론 사계절 중에 겨울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지만 또 여름에 매력이 있잖아요. 일단은 낮의 길이가 길어서 좋아요. 뭔가 더 활동을 할수 있고 그리고 또 여름은 활동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더운 것만 빼면 참 좋은데 말입니다. 아닌가요? 더운 것 빼면 여름이 여름이 아닌 거죠. 시작하는 올 여름에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으시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근우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오래전 여자 사람 친구가 갑자기 이성으로 마음에 들어온 순간이 점점점점점 하면서 눈물 찔끔 이모티콘 함께 남겨주셨어요. 그건요, 근우님 마음이 갑자기 네 그렇게 바뀐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여자 사람 친구분이 변한 걸 수도 있어요. 한번 뭔가 외모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근우님을 대하는 뭔가의 상황이나 아니면 그러한 행동이 바뀌었거나 한번 자세히 바라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우님,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밤에 그런 순간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늦은 밤에는 차분해지고 감성적이어서 그런가 봐요. 저도 종종 그래요. 밤에 차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면요. 지난 시간 중에 한 부분이 떠오르면서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방송처럼 그때 제 마음이 그런가 봐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제가요, 특히 그렇습니다.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타지 출장이 많다 보니까요. 출장을 마치고 나면 보통 늦은 시간에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밤늦게 고속버스나 기차를 탈 때가 많아요. 딱 감성적이기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니까요. 하루 일과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기도 하고요. 오늘 어떤 일, 여러 생각들이 밤에 달리는 버스나 기차 안에서 창밖을,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기도 하고요. 또 보통은 일과가 다 정리되는 늦은 밤이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여서 정말 이런 때는요. 우연히 본 문구라던가 그 순간에 아니면 이런 때 듣는 음악이 마음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가끔 하는 생각인데요. 라디오 책갈피 방송이요. 늦은 밤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밤과 늦은 저녁 시간과 왠지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댓글을 보다 보면요. 라디오 책갈피 방송이 전주 FM 생방송으로 송출이 되기도 하지만 너튜브에 나중에 보이는 라디오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밤에 듣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책갈피 방송에는 그러한 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선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개인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서도 마음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책갈피 주제도요. 마트를 보면서 기사님은 이런 말씀 하셨죠. 여기가 마트 자리가 아닌데, 여기는 사람도 없는데 왜 마트가 생겼지? 마트가 있지라고 하셨고요. 저는 그래서 마트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건 개인 가치관이나 성향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말씀에 저는 아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동네여서 여러 편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마트가 필요한 건데 하고 마음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처럼요. 똑같은 문구를 봐도요. 개인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더 넓게 생각하면요. 개인 가치관이나 성향도요. 당시에 내 상황이나 마음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에 따라서요. 세월이 지나면 그 지난 시간만큼 생각도 가치관도 성향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전 본 문구나 상황이 지금에서야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앞에는 경험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만큼의 내 가치관이나 성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였던 겁니다. 이어서 꽃사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10년 전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을 처음 듣기 시작했는데요. 들었던 부분도 또 반복해서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들을 때마다의 제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생각이 성장해서일 수도 있는데 새로운 깨달음이 추가되곤 합니다. 설교 말씀도 성경도 책도 드라마도 영화도 음악도 노래 가사도요. 가족의 말씀들도 친구들의 이야기들도 세상사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웃는 이모티콘 해주셨고요. 며칠 전 자주 걷는 개천가 산책로를 걷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등 뒤에서 어떤 남자 어린이의 우렁찬 인사가 들리고 바로 그 어린이 친구가 탄 자전거가 지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친구였는데요. 1초 정도 인사를 듣고 1초 자전거가 지나가고 순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주위에 없어서 그 친구가 그 아이가 제게 한 인사라는 걸 깨닫고 그 친구의 뒷모습에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참 좋은 세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저 어린 친구처럼 살아야지 하고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라디오 책갈피 사연에 올려서 진행자님과 청취자님들과 이 기분 좋음을 나눠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 몇 초의 순간이 떠오르며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기분 좋은 6월의 순간들이 되시길 원해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 따끈따끈한, 아, 요즘 날이 더워지는데 따끈따끈한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네 에피소드 전해주셔서 떠올리고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가요 우연히 마음에 들어오는 문구가 있고요. 그런 말이나 상황이 있는데요.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문구는 여러 번 생각하고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조금씩 더 들어오고 여운을 남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삶의 지침이나 방향이 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요. 또 위안이나 위로일 수도 있고요.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지인 중에서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도 가끔 몇 분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최근에 한 분이 자주 라디오 책갈피 방송 원고를 모아서 책으로 내보라고 자주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두런두런 방송으로 말하는 내용과 생각을요. 활자로 정리해보는 것도 나름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책갈피의 문구도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상상해봤습니다. 자전거 탄 어린 친구의 인사요. 그 장면이 눈에 보이듯 선하게 보이듯 떠오릅니다. 세연님이 행복해하셨을 모습도 떠오르고요. 그 상황만 생각해도요. 세연님처럼 네 세연님이 말했던 그 에피소드가 떠오르면서 제가 그 천변 옆에 걸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전거 탄 아이가 인사하고 쌩 하고 지나쳤을 장면을 생각하니까요. 입가에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그리고 행복 바이러스처럼 누군가에게 이런 반가움이나 행복을 전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세연님이 책갈피 떠올렸다고 하시고 글을 올려주신 거네요. 이어서 상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같은 말인데도 같은 단어나 문구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거요. 방송도 비슷해요. 방송도 듣고 있으면요. 어떤 때는 정말 내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고요. DJ의 말 한마디가 마음속을 후벼팔 때도 있고 잔잔하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게 아마도요. 내 마음이 그때 그런 마음이어서 그런가 봐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게요. 라디오의 매력인 것 같아요. 특히 라디오는요. 소리로만 만나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너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를 접할 수도 있지만 보이는 라디오도 계속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틀어놓고 마치 들리는 라디오처럼 지상파 라디오처럼 소리로 이렇게 만나게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방송에 더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DJ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DJ와 나와 둘만의 대화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라디오 듣다 보면요. 그래서 기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땐요. 내 마음에도 웃음이 생기고요. 뭔가 위안이 필요한 이야기가 나올 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스스로도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떠올리게도 되죠. 저도 방송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라디오 방송을 좋아해서 많이 듣는데 지금 남겨주신 창민님이 남겨주신 것과 같은 그런 경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책갈피의 애청자분들이 남겨주신 글들이 마음에 들어올 때가 많죠. 네, 상민님 오늘은요. 책갈피 방송이 어떻게 마음에 들어오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요, 택시 안에서 시작된 짧은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탔던 택시 기사님이 창밖에 마트를 가리키며 여기는 마트가 있을 자리가 아닌 동네다 라고 하셨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서 이 동네에 필요한 건데 라는 생각을 했죠. 같은 걸 보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간 겁니다. 이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쪽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의 차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기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별 생각이 없이 지나칠 수도 있었던 거겠죠. 때로는 이렇게 같은 걸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선은 현실을 보고, 어떤 시선은 필요를 보고요. 어떤 시선은 그냥 우리가 오늘 지난주 방송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마음을 훅 밀고 들어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선은 서로 다른 겁니다. 하지만 모두 어딘가에 다 있는 걸 거예요. 오늘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스파이스 걸스의 To Become One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15일 월요일. 아, 날이 너무 뜨겁습니다. 바람은 괜찮은데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어우, 뛸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맑은 날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놀자.

6월 15일 월요일 근론의 초련으로 오늘은 늦잠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전주가 다른 것도 좀 1등했으면 했는데 더위로 1등을 먹었다네요.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 뭐든지 좀 잘하면 좋지만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월드컵 우리나라가 체코하고 경기에서 2-1 역전승을 했습니다. 제일 짜릿한 승리는 역전승이죠. 이번 주 금요일 또 멕시코하고 또 게임을 남겨놓고 했죠.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건추리 꼬꼬, 김미.

네, 홍경민, 흔들린 우정, 건추리 걷고 김미김미 듣고 왔습니다. 기분이 제가 좀 신나나요? 날이 청명하고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더웠다는 거 하고 날이 좋다는 거 하고 양립이 좀 어떤 경우는 안될 수도 있겠지만 그늘에 있을 때는 너무 좋아요. 어제 좀 비가 좀 소나기 오고 바람이 좀 셌죠. 바람이 좀 강풍도 불고 그랬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름철이 되거나 무슨 물론 사계절이 다 마찬가지죠. 안전 문제, 바람이 불 때, 강풍 했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지금 대비를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주위에 한번 비가 많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하수구죠. 저희 집도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왜 갑자기? 어휴, 제가 주택에 사는데, 갑자기 호수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구가 막혔더라고요. 지금, 좀 정비도 좀 하고, 여름 준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턴스 클럽, 타인, ART, 슬픈 얼굴.

네, 양떡스 클럽 타인, ART 슬픈 얼굴 듣고 왔습니다. 작년 유재하 가요제에서, 유재하 가요제가 지금 뭐 그래도 아마추어 프로를 떠나서, 가요제로서 굉장히 위상을 가진 가요제잖아요. 근데 작년 유재하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그룹이 우리 전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밴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죠. 아우리라는 밴드인데요. 노래 제목은 네가 보낸 기프티콘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김아름의 에일리언즈 두곡 듣겠습니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지역 소출력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너튜브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네, 이광조, 즐거운 인생, 듣고 왔습니다. 제가 13일날 토요일이었죠. 전주 시청 광장에서, 전주 온 가족 시민장터가 열렸었거든요. 거기에 저기 공동체 라디오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날 저희들이 신청곡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그걸 틀어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좀 신청곡 중에서 선정해서 오늘 그리고 수요일 계속해서 틀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은 익산에서 매달 전주로 놀러 오는 제이보라 팀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더더더.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주 온가족 시민 장터를 준비하고 참여해 주고 계시는 셀럽분들, 체험 진행 선생님들, 운영진분들, 그리고 시민분들, 모두 감사드린다고,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 그리고 가족 탐정단이란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3등을 기념으로 이 가족 탐정단이 3등을 했나 봐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가족 탐정단 이름이 고다은인가요? 고다은 가족 탐정단이 보이스 넥스트 도어의 카운트 투 러브 그리고 한 곡도 어제보다 더 빛날 오늘을 위해 오늘보다 더 빛날 내일을 향해 조이의 안녕.

방탄소년단 콜린 부닥코 보이 넥스트 도어 카운트 투 러브 저기에 안녕까지 듣고 왔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신청곡은 수요일날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계절 범죄 미로 그리고 이츠 청록

네, 미로 계절 범죄 이치의 청록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놀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댓글 이벤트 계속 진행되는 거 아시죠? 너튜브 나 홈페이지에 댓글 그리고 사연과 신청곡 보내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나루 역사 문화 연구소 소장님이시죠? 강영훈 소장님께서 선정하신 서적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아이브의 뺑뺑 들으면서 오늘은 놀자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행복한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버건의 주간플리 함께할 노래는요, 봉훈의 어떤 밤이 와도 널 안아줄게. 비주류 차트에 들어가지 않은 노래들 여러분

네, 실버건의 주간 플리. 네, 오늘 이번 주의 주인공은요, 바로 싱어송라이터 봉훈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위로와 공감을 전달하는 싱어송라이터 봉훈 씨는요, 2018년 디지털 싱글 앨범, 디지털 싱글 또 하루, Another Day라고 하는 싱글로 데뷔를 했습니다. 2018년 제3회 대한민국 실용음악 페스티벌 장려상을 또 수상한 바 있어서 데뷔 때부터도 주목받는 신예였던 것 같아요. 자, 첫 곡으로 들었던 노래에 이어서 두 번째 모든 순간을 기억할게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나만 알고 싶지만 나만 알기 너무 아까운 청년 뮤지션과 띵곡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실버건의 주간플리. 오늘의 주인공은 봉훈씨. 네, 노래 듣고 있는데요. 딱 두 곡 들어보시니까 감이 오시죠? 네, 발라드를 정말 잘하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발라드를 주무기로 하는 싱어송라이터. 저는 이제 물론 포크나 포크팝에 가까운 음악이라면 봉훈씨 음악은 정통 발라드에 방점이 찍혀있는 그런 가수입니다. 자, 세 번째로 들을 노래는 하루의 끝에 내가 있을게요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위로를 전하는 노래죠.

마지막 기타 소리도 너무 좋네요. 그쵸? 네, 진정성으로 눌러쓴 가사와 섬세한 음색이 상당히 매력적인 뮤지션이 아닌가 싶어요. 네 번째로 이어갈 노래도 아주 타이틀 자체가 위로입니다. 얼만큼 위로를 전달하고 싶었는지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꾸준하게 앨범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발표했었던 널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타이틀곡도 상당히 저도 정말 좋게 들었거든요. 어쩌다가 이 위로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졌는지 개인적으로는 참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예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봉훈의 위로 듣고 오셨습니다. 봉훈님의 음악이 따뜻하게 들린 이유가 뭔가요? 라고 이렇게 어떤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본인 스스로 자체도 노래 가사에서 위로나 공감을 많이 얻었다 보니까 그런 위로나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가사를 많이 쓰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곡을 쓸 때는 무조건 곡을 먼저 완성시킨 다음에 가사를 쓰고 있대요. 그만큼 가사를 좀 중요하게 여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멜로디가 번뜩 생각나면 꼭 1절은 마무리를 먼저 지어놓는데요. 그래야 나중에도 작업하기 수월하고 곡이 괜찮은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서 라고 합니다. 네, 봉훈님,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난해 저도 공연한 바 있었던 아리랑TV의 라이브온에서 함께 무대를 섰었던 분이네요. 저는 몰랐었지만 뒤늦게라도 이분을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어갈 노래는 짝사랑이라고 한 노래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스칼렛 킴의 너랑 있으면 첫 곡으로 듣고 오셨는데요. 이 노래가 스칼렛 킴의 데뷔곡이었습니다. 2021년 4월 6일 발매를 했었고요. 보컬을 전공한 탄탄한 보컬 실력을 뽐내고 있네요. 다음으로 이어질 노래는 스칼렛 킴 밴드의 바람에게 묻는다.

2024년 3월 11일 발매한 따끈따끈한 노래였습니다. 바람에게 묻는다. 이 노래는 나태주 시인의 시로 만든 노래예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아마 익숙하셨을 텐데요. 이 노래가 지난해 열렸던 제1회 나태주 시 노래창작음악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음원을 발매하게 되는데요. 스칼렛 킴 밴드의 오늘이 담겨있는 곡이었습니다. 계속 이어갈 노래는요, 스칼렛 킴의 머리 없어도 라는 노래 듣고

네, 스칼렛 킴의 머리 없어도 듣고 오셨습니다. 되게 정통파 가수라는 느낌이 들으시죠? 네, 이제는 좀 잔잔한 노래로 분위기 전환해보겠습니다. 소나기, 왈츠 포 소나기라고 하는 부제를 갖고 있는 노래입니다.

네, 스칼렛 킴의 소나기 들으셨습니다. 네, 스칼렛 킴의 상당히 동화 같은 그런 정서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예고, 예대, 대학원까지도 다 보컬 음악을 전공을 했다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보면 외길 인생을 걸어간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칼렛 킴을 응원하고 싶어서

있습니다. 좀 어릴 적부터 음악을 하면 빨리 지치기도 하고 세상의 장벽에서 굴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앨범을 내고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멋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길을 걷는 길이 생각보다 좀 많이 외롭고 힘든 일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스칼렛 김 밴드의 음악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이번 노래는요, 다들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네, 스칼렛 킴 밴드의 다들 그렇게 살아. 스칼렛 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솔로 활동도 계속하면서 스칼렛 킴 밴드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에게 묻는다가 이제 거의 최신곡인 것 같은데요. 저는 스칼렛 킴을 이 노래 덕분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개성 있는 노래입니다. 마늘 냄새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마늘 냄새 남자친구도 없기 때문에 마늘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귀여운 노래입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현희의 노영나드 여러분의 진행자 현희입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나는 조금 달라졌을까? 현희의 노영나드는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영화 드라마를 전지적 나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노망이고픈 인생, 한 번쯤은 바뀌고 싶은 인생, 그리고 한 번쯤은 꿈꿔보고 싶은 인생. 그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시민들이 제작하고 참여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를 통해 오전 6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 이 시간 현희의 너영나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오후 2시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화 드라마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 보내주세요. 월요일 오후 2시 잠깐 숨을 고르고 마음의 창을 여는 시간. 오늘은 윤강 감독의 영화 세계의 주인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일, 그리고 내 삶을 내 이름으로 지켜내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계의 주인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이주인, 18 여고생이고요. 학교에서는 반장이고 모범생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존재감이 있는 학생, 바로 인싸이죠. 조용히 숨어있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 말도 잘하고 웃기기도 하고 연애도 하는 자기 감정이 분명히 드러내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영화는 아주 강렬하게 시작하죠. 반친구 수호가 아동 성범죄자 출소 반대 운동을 제안하고 대부분의 학생은 서명하지만 주인인은 그 문장에 걸립니다.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한다는 표현. 주인은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인은 말합니다. 나도 성폭행 피해자야.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냐? 이 영화는 성폭력 피해자를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라는 거. 오히려 묻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건으로 기억하는가? 아니면 사람으로 바라보는가? 오늘의 첫 곡, 이무진의 청춘 만화입니다. 상처보다 먼저 지금 살아 움직이는 18 주인의 얼굴을 떠올리며 들어보겠습니다. 이무진의 청춘 만화.

듣고 오신 곡은 이무진의 청춘 만화였습니다. 주인은 상처만 가진 아이가 아니라 지금 자기 시간을 살아가는 청춘입니다.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학교에서 시작되고 수호라는 친구가 아동 성범죄자 출소 반대 운동을 제안하고 주인은 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는 듯한데 그게 아닌 주인이 문제 삼는 건 서면 운동 안에 담긴 말인 거죠. 피해자의 삶은 완전히 파괴된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다. 이 말들은 피해자를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피해자를 또 하나의 이미지 안에 가두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주인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표현을 하죠. 나는 피해자지만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여전히 웃고 사랑하고 화내고 장난치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는 사람들이랑 똑같다라는 시점으로 생활을 하는 영화는 사건 자체보다 사건 이후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부분인 거죠. 가해자를 처벌하는 이야기보다는 상처 이후에도 살아가는 한 사람의 현재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주인은 무거운 소재를 다루지만 전혀 이상하게도 인물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웃고 삐지고 사랑하고 울고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수호는 서명운동을 주도한 친구이면서 간극이 계속 멀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죠. 수호의 행동은 겉으로 보면 옳습니다. 성범죄자의 출소를 반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인인 묻습니다. 정말 피해자를 위한 말이야? 문구 자체가 이런 말들이 피해자를 한 번 더 피해자스럽게 만드는 피해자의 삶을 네가 그렇게 단정해도 되는 거야? 피해자의 삶을 알아? 라고 의문을 던지죠. 근데 보는 저 역시도 왜 저런 의미를 자꾸 얘기하고 대립각을 만들까라고 하면서 영화를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수호와 주인의 대립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수호는 피해자를 위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인이 그 말을 피해자를 다시 가둘 수 있다라고 느끼는 지점인 거죠. 교장실 장면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교장실을 가게 된 이유도 사실은 전교생은 서명을 했는데 너만 서명을 안 했어. 그 지점에서 싸움이 되고 신체 접촉이 있었죠. 그리고 교장실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주인이 하고 싶은 말이 그거죠. 서명운동이 틀렸다가 아니야. 주인이 하고 싶은 말은 피해자의 삶을 함부로 단정하지 마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말은 수호에게도 학교에게도 어른들에게도 그리고 관객에게도 향하는 거죠. 마치 아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전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를 위한다는 말이 그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건 정답보다 숨을 쉴 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의 한숨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 아이의 한숨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 속의 인물이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숨을 참고 있습니다. 주인이도, 엄마도, 동생, 혜인이도 그랬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좀 아쉽고 안타깝고라기보다는 애틋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소름이 이렇게 살짝살짝, 드는데요. 급식실에서의 이야기, 소아하고의 이야기, 그런 다음에, 교장실에서 건네는 그런 이야기들. 세계의 주인은 성폭력 피해 이후의 삶을 다루는 영화인 것처럼 좀 무겁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익숙한 방식으로 가지 않아요. 보통 우리의 그 도간이라던가 그 이슈가 남는 영화들이 몇 작품들이 있었어요. 보통 이런 소재의 영화는 사건, 가해자, 재판, 복수, 처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안에 그 당사자의 친구의 주인공의 이야기들보다는 사건 중심의 이야기들로 풀어내가는. 그래서 물론 그런 영화도 분명히 필요하죠. 사회가 어떠한 처벌이라던가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세계의 주인 이 작품 자체는 좀 다른 시사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가 예면한 폭력을 드러내는 일도 중요해. 분명히 사건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는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간다고, 흐른다고. 그래서 무슨 처벌을 받았는데가 아니고, 아, 그래서 얘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자체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는 그 일이 있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회복은 됐어? 주인이 피해자이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학생이고 반장이고 친구이고 여느 사람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일반 여고생, 고등학생, 청소년으로 보여지는 거죠. 친구이고 연인이고 남자친구가 있는 그리고 딸이고 남동생의 누나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때로는 밝고, 때론 날카롭고, 때로는 외롭고. 요즘의 청소년들이 다 외로운 것처럼, 외롭다라기보다는 그들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처럼. 그리고 때로는 장난스럽죠. 친구들과 서로 말장난하고 몸장난하고 요런 것들이 보여지는 요런 시각이 약간의 초점이 좀 다른 거죠. 이 영화가 건네주는 사회적 의미는 분명하죠. 사람을 하나의 사건으로 분리하지 말 것. 저는 그랬어요. 현이는 그랬어요. 피해자를 피해자답게 가두지 말 것. 이미 서명을 하는 순간 서명하는 사람들의 문구는 마치 피해자는 피해자스러워야 해. 이게 단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말에 가두지 않는다. 상처보다 먼저 사람을 볼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겪은 일이 나를 설명할 수 있어도 나의 전부는 아니야.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나의 과거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사람들은 마치 내 인생의 전부를 도둑맞은 것처럼 상처투성인 것처럼 판단을 해버리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은 주인이 남자친구 찬우와 입맞춤을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거 관람 불가인가? 라는 순간 탁 들어요. 그런데 관람 불가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장면의 중요한 부분은 주인인 피해 경험이 있지만 또 남자친구, 청소년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있는 그런 여고생으로 나오는 거죠. 웃고 장난치고 남자친구를 사귀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이미지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늘 조용하고 암울하고 어둡고 요런 것들이 영화나 작품이나 현실에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늘 조용해야 되고 늘 슬퍼야 되고 늘 유축되어 있어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주인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인인은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자기 방식으로 살아내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과거의 기억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현재 남자친구와의 입맞춤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면은 관객에게 또 현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부분. 상처 있는 사람도 사랑을 할수 있어. 기억이 남아 있어도 현재의 감정은 가짜가 아니야. 피해 이후의 삶도 계속된다라는 게 표현이 되는 거죠. 키스만 하고 그 이후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그 허용할 때까지는 나의 감정을 존중해줘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주인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잘못을 찾곤 하죠. 하지만 어떤 일들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백예린의 그것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101은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였습니다. 세계의 주인 이 영화가 조심스럽게 건네는 위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삶이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혼자 짊어지지 말라라는 말로 들립니다. 남동생 혜인이 역시 굉장히 좀 든든한 남동생? 나이가 어리지만 속이 깊은 아이처럼 보여져요. 이 영화에서 좀 따뜻한 부분으로 아픈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혜인이는 누나를 좋아하는 거죠. 누나가 웃기를 바라는 거고, 그런데 아이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길고 정확하게 표현은 하지 못하는. 대신에 이 아이가 누나를 위해서 할수 있는 건 그저 오는 우편물을 자기 침대 밑에, 자기 방에 숨겨놓는 거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누나를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죠. 누나를 위해서 마음을 털어내는, 그리고 누나의 소원을 들어주려는 그런 걸로 보여주면서 마술을 하게 돼요. 마술을 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 누나가 그 마술을 보지 못했던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처음에는 그 마술이 그냥 호기심에 그 어린이집 유치원 그 학교에서 보여지려고 하는 행동처럼 관심 받고 싶은 행동처럼 보여지고 누나 와. 나좀 봐줘. 누나 꼭 와야 해? 누나 와야 해? 이렇게 이제 보채는 동생으로 철없는 아이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영화 장면에 흐르는 내면이 뭐냐면, 혜인이는 뭔가 우편물을 자기가 먼저 보고, 자기가 보면서, 그거를 자기 방에 감춰놔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확인이 되는 그 순간, 눈물도 나고, 소름도 돋고, 아이의 기특함이 보이는 거죠. 누나한테, 나좀 봐줘. 엄마한테, 나도 있잖아. 나 마술 잘하지. 나꼭 보러 와? 이런 그 보채는 철부지 어리광이처럼 보여지는 아 쟤는 왜 저러지? 아 근데 여고생 누나한테 저렇게 보챌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보면서 그 영화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그 누나한테 그냥 철부지처럼 보여지지만 그 내면은 아 누나 내가 누나를 지켜줄게 하는 게 나중에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진행될수록 느낌이 확 와닿는 거예요. 아이가 누나한테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였는지, 아, 누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 아, 이렇게 속깊은 아이였구나. 이런 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해는 마술은 결국 누나를 위한 마술이었죠. 그 마술을 보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소원, 이루고 싶은 것들을 소원을 적어라. 그러면 내가 소원을 다 이루게 해줄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해주고 싶은 누나의 걱정이 무엇인지, 누나의 근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마술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서 실망을 하는데, 누나는 오지 않았는데, 그날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운 공기로 바뀌어지고 있고, 혜인은 가족들을 위한 마술쇼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누나가 와주길 바랬는데, 그 장면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현이는. 혜인이가 준비한 거는 단순히, 그 장기자랑 마술 망토를 입고 짜라란 이렇게 하는 비둘기를 날리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누나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누나의 걱정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술을 준비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애틋했어요. 나는 누나가 웃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하는데 슬펐죠. 그래서 하지만 그 마음은 제때 닿지 못했지만, 나중에 누나가 그걸 알고, 혜인이의 이 마음을 누나가 다 읽죠. 엄마도 보게 되고. 그래서 걱정과 상처는 마술처럼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아쉬움과 애틋함이 있지만 그래도 혜인이에게 계속 연습을 하면서 느끼죠. 그리고 뭔가를 계속 숨겨. 숨기는 게 보여요. 근데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그 숨긴 게 뭐였는지 나와요. 누군가는 계속 위로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거. 아이가 남동생이 뭔가를 숨긴다라는 건 뭔가의 자체 위로스러움을 찾았다라는 거. 그래서 혜인이는 교도소에서 온 우편물을 감추는 장면. 저는 참 이 부분이 아 아이가 어린데 속이 깊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혜인이가 어렸을 텐데 근데 그 누구도 혜인이는 정말 내색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어린 남동생은 이걸 다 읽었을까? 이 속깊은 아이네 이런 것들이 전해져요. 이 우편물은 단순히 그냥 교도소라는 그 낙인만 찍혔는데도 아 저희한테 상상을 하게 되죠. 아빠인가? 아빠는 영화 속에서 안 나타나요. 근데 후반부에 나오면서 아빠하고 별거하는 엄마, 우리 가족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아빠의 모습이 잠깐 비치는데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죠. 과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표시인 거죠. 말하지 않아도 계속 이 집 안에 들어오는 기억들인 거죠. 혜인이는 그 우편물을 감춥니다. 누나가 아플까봐. 우편물을 보면 누나가 아플까봐. 그리고 버텨내고 있는 엄마가 무너질까봐. 가족이 다시 흔들릴까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픈 이유는 또 한 가지. 혜인이도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감당해야 할 상처를 아이도 함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누나는 상처를 누나의 한 사람에게만 머물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엄마에게도 동생에게도 가족 전체의 일상으로 그 상처가 번져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그 상처를 전달은 하진 않아요. 장면에서 장면에서 아 다들 상처를 안고 있구나. 상처는 한 사람의 몸에만 남는 것이 아니었구나. 가족의 공기에서도 남는다라고 느껴져요. 쉽게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쉽게 말할 수 없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번 곡은 소수민의 넌 쉽게 말했지만입니다.

소수비는 넌 쉽게 말했지만 듣고 왔습니다. 영화 속 주인이도 혜인이도 엄마 태선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 하나가 더 크게 다가온 듯 보이거든요. 엄마 강태선은 어린이집 원장이에요. 하루 종일 어른들,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죠. 그런데 영화는 엄마가 텀블러를 보여주죠. 텀블러 안에

내색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 표현하지 않는 거가 엄마의 그 텀블러에 소주를 담는 그 장면 하나가 엄마도 나름 뭔가에 버티고 있구나 정도를 느껴지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아, 안타깝다. 이렇게. 근데 그 엄마가 버티려고 하는 의도는 엄마조차도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나의 또 직장에 있는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 그리고 나의 가정을 유지하고 지켜내야 하니. 아빠가 지금 현재 부재 중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아빠가 왜 없지? 엄마는 어린이집 원장인데. 그러면서, 딸 앞에서 죄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죄책감을 엄마 나름대로의 버텨내는 힘이 텀블러 안에 음료, 물. 그 음료, 그 감정이 텀블러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이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나의 직업에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강태선이지만 속으로는 오래오래 버티고 있는 정말 무지하게 힘겹게 버티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 너무 안타까웠어요. 강태선은 그런 엄마로 보여지죠. 영화는 엄마를 완벽한 보호자로 그려지지는 않죠. 보통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음주를 한 상태의 아이들을 보호자가 될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를 완벽한 보호자로 그려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나쁜 엄마로 만들지도 않아요. 보통 엄마들이 강인함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엄마도 상처를 입고 있어. 근데 그 상처 를 버티고도 있어 라고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영화 속에서 가장 아픈 대사 중에 하나는 주인이 엄마에게 울면서 말하는 장면이에요. 애들 돌볼 때 나도 좀 봐주지. 아이가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던 말을 아이는 얘기해요. 그리고 학교 교장실 가기 전에 나도 성폭력 피해자야 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아이들한테 다 오픈을, 자기 상황을 오픈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강인했던 주인이가 엄마에게 울면서 다른 애들 돌볼 때 나도 좀 봐주지. 그 한마디가 엄마를 정말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애들 돌볼 때 나도 좀 봐주지. 주인이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원망이죠. 하지만 동시에 부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어린이집에서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하지만 정작 자기 딸, 주인이가 무너지고 있을 때 충분히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주인이의 말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로 표현되진 않아요. 그거를 엄마한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그다음에 오히려 사랑했지만 놓친 시간이었어. 엄마 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리고 지금도 엄마 나 힘든지 알고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 나도 아이였다고. 나도 돌봄이 필요했다고. 나도 엄마가 봐주길 기다렸다고. 이렇게 울부짖는 듯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 대사가 가장 아팠던 거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도 나 역시 현이 역시도 부모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도 완벽하지는 않아. 먹고 살아야 하고 일해야 하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버텨내야 하니까 버티고 있어.
그 사이에.

아이는 혼자 견디는 법을 배워버리죠. 그래서 주인이가 혼자 버티는 법을 배워서 있었던 주인이의 울음은 단순히 분노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고 오래 참아온 아이처럼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주인이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울고 흔들려도 자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런 친구로 보여지는 거고요. 다음 곡 이어갑니다. 새소년의 난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현이가 영화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새소년의 난춘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주인에게도 필요한 것은 불쌍한 시선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살아갈 자유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 자체의 제목은 세계의 주인입니다. 세계의 주인. 들어보면 굉장히 무거워요. 처음에는 이 제목이 아주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영화를 따라가 보다 보면, 아, 제목이 왜 이런 거지?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죠. 아, 주인공의 이름이 이주인. 아, 그러니까 세계의 주인이라는 제목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고 한 여학생의 이름에서 출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이 영화는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처음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 자기 삶을 남의 말과 시선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주인이라는 여고생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인인은 피해자. 맞죠. 피해자이죠. 하지만 영화는 주인이를 피해자로 가두지는 않아요. 주인이는 학생, 여고생의 발랄한 여고생, 인싸인 여고생. 때로는 밝고,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버텨내는. 그래서 제목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선명하게 현이한테 와 닿는 거죠. 세계의 주인, 그거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끝까지 자기 이름으로 부르러 내려는 한 사람의 이름? 그게 바로 이주인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영화의 마지막은 주인이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한 듯 나레이션으로 던집니다. 처음에 주인이 던진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냐? 라는 말이죠. 처음에는 이 말이 도발처럼 들리지만, 하지만 영화 끝까지 보고 나면 다르게 들리죠. 그 말은 세상을 향한 항의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붙잡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망가진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는 아직 여기 있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어. 마지막 나레이션은 결국 이 영화의 제목과 연결되는 거죠. 세계의 주인은 나야. 이 주인은 자기 세계를 다시 말하는 거죠. 누군가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로 자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피해자가 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피해 이후에도 자기 세계를 지켜내려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귀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 현이 멘트 한번 날려볼게요. 현희의 너영라드에서는 윤가인 감독의 영화 세계의 주인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인생을 들어가 봤어요. 이 영화는 무거운 소재 성폭력에 대한 부분을 다뤘지만 이상하게 그 내용은 하나 나오잖아요. 사건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주인공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고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어떠한 인물들이 표현이 되는지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를 보여주죠. 웃고 장난치고 사랑하고 삐지고 울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걸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더 영화가 깊이가 있고 마음에 남습니다. 상처가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다.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상처로만 불러서도 안 된다라는 느낌으로 그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그 사람에게 붙은 이름표를 먼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문제아, 모범생, 엄마, 아이. 하지만 사람은 그보다 훨씬 넓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어쩌면 이거였을 것 같아요. 나 아직 여기 있어. 그러니 나를 똑바로 봐줘. 현희의 너영나드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의 영화처럼 여러분의 삶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노망이 고픈 인생, 한 번쯤은 바꾸고 싶은 인생, 그래도 결국 내가 살아가야 할 나의 인생. 월요일 오후 2시 여러분의 마음에 잠깐 머물러 가는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오존의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때로는 너무 먼 거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사이를 바라보고 건너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현희의 너영나드 여러분의 진행자 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시인은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람 한 줄기, 따뜻한 미소 하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와 노래 한 곡에도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엄청난 일을 겪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기쁨을 자주 봐주칠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요. 매일 조시 한 줄씩 외워보기, 매일 기분 좋은 산책하기, 나를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소박한 요리 만들기. 이런 일들이 행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행복을 느끼시는지요? 오늘은 시가 전하는 위로와 음악이 들려주는 따뜻한 울림 속에서 이 방송을 들으며 행복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와 소리의 뜨락을 진행하는 퍼포먼스 신앙송가 김자연입니다. 이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행복은 가까이에라는 주제로 우리 소리, 창작, 국악, 가곡 등 여러 장르의 음악과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트리거 창작공연단의 미메시스입니다. 이 창작곡은 거문고, 아쟁, 기타, 오카리나 등 우리 악기와 서양 악기가 만나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과 행복을 안겨주는 연주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메시스 트리거 공연단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며 우리 소리와 서양악기로 들려주는 아름다움에 우리 마음도 행복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창작의 대가와 소리의 대가가 만나 이루는 한승석과 정재일의 자장가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세우는 노래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품에 안고 영원히 순간이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노래로 국악의 깊은 소리와 기타 선율이 어우러져 정과 이루를 전하는 곡으로 2017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자장가 소리 한승석 기타 정재일

뿌리가 치기 폈는데 우리님 내 파리에 고이 탄자 미루시니 백년이 닿도록 세월아

잠 깨지 말아라. 별같이 예쁜 내 님, 연꽃같이 미어놓고 송이송이 맺힌 정이 샘물같이 깊었는데 우리님 내 품 안에 고이 단꿈 이루시니 천년이 흐르도록 지금 이 순간만 같았으면 건듯 부는 저 바람

오늘이소서 내일의 오늘이소서 이 네팔에 님 울리고 꿈 노래를 부르는 이 내 품에 님을 안고 정 노래를 부르는 오늘이 오늘

인연이 닿도록 세월아 흐르지 말아라 천년이 흐르도록 지금 이 순간만 같았음

잠든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이를 품에 안은 한 사람의 마음처럼 위로가 되어주는 따뜻한 노래, 자장가였습니다. 숨 끊어지게 먹먹한 노래에 취하여 보았습니다. 이렇게 행복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춤 한 자락에도, 노래 한 가락에도, 또한 시 한 수에도 행복을 느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신앙송입니다.

행복 유치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비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에게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기여 더욱더 의지삼고 빙피어 흥크러진 인정어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염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나.

행복이란 어쩌면 산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 속에 또한 건네는 편지의 사연에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유치환 시인의 행복은 소박한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삶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체국 창가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이 시인의 시어처럼 고운 옷깃에 스민 세월의 향기처럼 여러분 마음속에도 행복 하나를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송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의 춤을 즐겨보시겠습니다. 한량문은 조선시대 풍류를 즐기던 한량의 멋과 여유를 담은 춤입니다. 흰보다 흥과 멋을 품고 느린 걸음 속에서도 넉넉한 기품을 보여주는 춤, 소리와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덩기덕 쿵더러러 덩덕쿵. 장단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춤꾼의 호흡이며 흥겨운 발디딤을 이끄는 또 하나의 악기입니다. 한량의 너른마음과 풍리의 멋이 담긴 한량모, 소리와 영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은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춤 한 자락과 장단으로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엔 대금가락으로 행복을 찾아갑니다. 대숲을 스쳐 지나온 바람결이 애달픈 사연 하나를 품었습니다. 춘향이 옥중에서 임을 그리워하며 부르던 한 맺힌 그 소리를 조재수 병인의 대금가락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쑥대머리 조재수 대금연주입니다.

말 대신 숨결로, 눈물 대신 떨림으로 전하는 그리움의 정서. 대금의 깊고 맑은 울림 속에서 우리 소리의 애잔한 멋을 느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춤사위와 대금가락으로 행복을 느끼며 이번에는 마음의 창을 통해 더 애틋하고 고마운 분들의 이야기로 행복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켠에 작은 창 하나쯤을 달고 삽니다. 바쁜 하루에 묻혀 지낼 땐 그 창이 닫혀 있는 줄도 모르지요. 삶이 빠르게 흘러갈수록 우리는 더 자주 멈춰서게 됩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문득 마음의 창을 하나 열어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의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뭉클한 사람들, 그의 이름은 일본의 어느 학교 유난히 곱던 그 선생님의 이름은 꽃이라는 하나였다. 하나 선생님은 엉뚱한 숙제를 내주기로 유명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남아 칠판 가득 숙제를 써두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칠판 가득한 글씨를 읽고 선생님의 주문대로 숙제를 했다. 그 숙제는 이런 것들이었다. 짝꿍과 서로 좋아하는 것을 10개씩 번갈아 말하기, 친한 친구 가족의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10년 전의 나, 10년 후의 나에게 편지 쓰기, 엄마와 아빠를 뒤에서 꼭 안아주기, 하늘은 왜 선한 사람을 빨리 데려가려는 걸까, 갑자기 얻은 병으로 몸이 쇠약해지면서 아쉽지만 선생님은 학기 중에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다. 선생님이 떠나고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울음바다가 되었다. 칠판 한가득 적혀있는 선생님의 마지막 숙제 때문이었다. 선생님이 주는 마지막 숙제. 제출 기간 제한 없음.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직접 인사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내주고 싶은 오늘의 숙제는 말이야, 간단하게 네 글자야. 행복할 것. 숙제는 천천히 내도 괜찮으니까 서두르지 마. 그리고 포기하지 마. 숙제 검사는 언젠가 저 너머에서 날 만나면 그때 얼굴 마주보면서 행복했어요 하고 말해주면 돼. 기다릴게. 모두 건강하길.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사소하지만 가장 중요한 숙제. 행복해질 것. 그날 그 교실의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될까? 모르긴 해도 꽃처럼 미소 짓던 선생님이 내주신 그 마지막 숙제. 칠판 가득 정갈한 글씨체로 쓰여있던 행복해질 것. 그 한마디가 아이들에겐 사는 내내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 선생님처럼 행복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사소함 속에 있다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으리라 생각하며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지금 흐르는 소리처럼 행복도 그렇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좋고 특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마음 가까이에 머물고 있는 하나 선생님의 말처럼 행복할 것. 소리와 싫어도 작은 행복 하나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기쁜 날도 있고 마음 한편이 무거운 날도 있습니다. 잠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그동안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마음속에 그리며 듣겠습니다. 인생이란 바리톤 고성현이 부릅니다.

함께 가기로 했었지. 사랑이 시작된 후 영원하자고 했었지.

살아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빛깔이 있습니다. 삶의 깊이와 무게를 담담하게 노래하는 따뜻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지닌 노래였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노래였습니다. 연이어 듣습니다. 내 영혼 바람되어 바리톤 구본소가 부릅니다.

내 영혼 바람되어 그리움과 사랑을 담은 그 마음도 말로 전하지 못한 사랑도 바람에 실려 멀리 떠나가고 다시 머물며 살겠지요. 이렇게 들리는 노래 한 자락으로 행복을 느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꽃길을 먼 곳에서 찾지만 좋은 날이 오면 모든 일이 뜻대로 풀리면 그때 비로소 꽃길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꽃길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낸 우리의 발자국마다 피어나 그 모든 시간이 모여 지금의 나를 꽃처럼 피워냈기 때문입니다.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꽃길인 것을 바리톤 송기창입니다.

꽃길이 따로 있겠습니까? 묵묵히 걸어온 내 삶이 곧 꽃이고 지금 이 순간도 아름다운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소리는 바람을 타고 흐르고 시는 마음에 머물며 음악은 하루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물들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시와 소리와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놓아드렸기를 바라며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소리 한 자락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 가까이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도 평안과 행복함으로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소리와 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시와 소리의 뜨락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들으셨습니다. 제작 진행의 김자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으로 함께하는 시간, 책감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간 안녕하셨나요? 어느덧 6월입니다, 여러분. 녹음을 하는 시점의 날씨는요, 햇볕은 강렬한데 바람은 선선한 느낌입니다. 아직 핫썸머! 막 이런 뜨거운 여름을 아직 만나지 못한 6월의 초입의 어느 날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직 실내에서는 선풍기 하나로 하루를 버틸 수 있고요. 아직 에어컨은 조금 춥다 싶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5월과 6월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도서관이 돌아가면서 장서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근처 도서관을 한 2주 정도는 이용하지 못했는데요. 책감시를 준비할 때 어떤 책을 이야기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영감을 주로 도서관에서 많이 얻는 편이에요. 저는 책을 탐색하는 걸 엄청 좋아하고 책을 읽다 보면 그 책 안에서 또 인용된 여러 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책 파도타기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도서관이 엄청난 보물창고거든요. 근데 집 근처 도서관이 자료실 이용도 안 되고 책 대출도 안 된다고 해서 이번 6월 책감시에서 어떤 책을 다룰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새로운 책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책으로 이번 달엔 어떤 이야기를 전하면 좋을까? 여러 고민들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병렬 독서를 하고 있던 책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보고 있던 책장 속에 있던 책들을 방에 쫙 한 10권 정도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스캔을 싹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아, 어떤 책을 다루면 좋을까 하니까 딱 두 권이 꽂히면서 그 두 권 사이의 연관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두 권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라서 두 번 이상 읽은 책들인데요. 읽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가 보자고 기운을 팍팍 불어넣어주는 그런 책들입니다. 오늘 책감시에서는 이슬아 작가의 새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은 작가의 궁금한 건 당신 이 두 권을 담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인생, 이광조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요즘 알고리즘에 나타나는 노래였어요.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1988년도에 나온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처음 들어본 분 계실까요? 전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영화 OST, 인어공주 OST, 안다다시 이런 노래가 생각나기도 하면서 너무 흥겨운 노래여서 가지고 왔고요. 노래 제목이 즐거운 인생이었는데 오늘 함께할 두 책이 인생을 담은 책이라서 이 노래로 선곡해봤습니다. 진짜 쌈바춤이 이렇게 몸으로 흥겹게 리듬을 타게 되는 노래였어요. 자,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슬아 작가의 새 마음으로, 정성은 작가의 궁금한 건 당신. 이두권 모두 작가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한 인터뷰집 대화집입니다. 이슬아 작가의 새 마음으로는 책 부제가 이슬아의 이웃어른 인터뷰입니다. 단어 그대로 응급실 청소노동자, 농업인, 아파트 청소노동자, 인쇄소 기장, 인쇄소 경리, 수선집 사장으로 인생을 살아오신 작가 주변의 이웃어른 7분과 대화한 인터뷰집입니다. 작가가 인터뷰한 인물들과 함께한 사진, 인터뷰한 어른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함께 책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더 이입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전이 책을 두번 읽었고, 오늘 다루는 책들은 제가 다두 번씩 읽었습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새 마음으로 책이 책 속에 담긴 사진보다는 텍스트에 더 많이 집중이 됐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읽을 때는 텍스트도 여전히 좋고 그랬지만 두 번째 읽을 때는 제가 후루룩 넘겨보았던 그 사진의 의미도 좀 깊게 다가왔어요. 사진도 좀 깊게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아, 작가님이 인터뷰한 이분들의 삶을 사진으로 몇 장의 이미지지만 이걸로 담아서 보여주려고 하셨구나, 이렇게 느꼈죠. 예를 들어서 작가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인터뷰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할머니에 대해 표현할 때 창틀에도 먼지 한 톨이 없게 늘 쓸고 닦으시고, 그릇도 종이 두 개를 겹쳐 놓아서 오래 쓸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써 놨는데요. 나중에 할머님이 그릇마다 이렇게 종이를 두 장씩 해서 켜켜이 쌓아 놓은 그 그릇 사진을 보는데, 정말 이 할머님은, 이분은 정말로 정말 부지런하시구나. 삶과 그 살림에 대한 내공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그 사진 한 장에 정말 너무너무 잘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정성은 작가의 궁금한 건 당신, 이 책에서는요. 작가의 주변 인물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작가가 잠시 여행 갔을 때 타국에서 만난 세탁소 사장님이나 뭐 독일 식당 사장님, 그리고 작가가 이사 어플을 통해서 만난 포장 이사를 도와주시는 포장 이사 고수님, 그리고 어디 이동할 때 잠시 만났던 택시 기사님, 심지어 소개팅에서 잠시 만난 소개팅 상대자분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작가의 일상에서 만난 분들과의 대화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고, 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분이 좀, 위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이 책에서 대화를 나눌 때, 그, 맞장구 치는 그런 문장들이 좀 되게 웃긴 부분들이 약간 있는 것들이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책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우리 뭐, 부모님이 특이한 것 같다. 우리 아버지가 특이한 것 같다. 정작 당신 부인은 자유롭게 살라고 말씀을 안 하셔놓고는 자녀인 나는 어디 가서든 자유롭게 멀리멀리 훨훨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너무 웃긴 포인트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이 작가가 그 다음 코멘트로 그러게 웃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유머가
이제 중간중간 약간 이렇게 녹아 있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특징이었습니다. 두 책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두책 모두 어떤 저명 인사들, 유명 인사들의 인터뷰를 담은 책은 아니에요. 어쩌면 주변에서 우리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를 그런 이웃들과의 대화를 책으로 담아낸 것인데요. 여러분은 TV 프로그램 중에 유퀴즈 아시죠? 예, 유퀴즈 온더 블럭. 그 유퀴즈 좋아하시나요? 저는 진짜 좋아하고 평소에 본방을 만약에 못 챙겨보면 유튜브에 올라오는 짤이라도 항상 챙겨보는 편인데 보면서 막 울고 웃으면서 그러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발생하고 하면서 유퀴즈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명사나 유명한 분들 그때그때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변화가 됐지만 초반에 유퀴즈는 정말로 유재석 씨가 거리로 나가서 무작위로 시민들과 인터뷰를 하는 그런 포맷이었잖아요. 저는 그때 유퀴즈가 진짜 사람 냄새 나는 방송이라서 진짜 진짜 좋아했거든요. 눈물, 웃음, 삶에 대한 진정성, 감동, 이런 게다 담긴 프로그램 같았어요. 제가 그때의 유퀴즈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두 권의 책도 사람 냄새가 정말 진하게 담겨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책입니다. 책 속에서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이분들의 지나온 삶이나 그 삶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지니게 된 마음가짐이나 태도 같은 것들을 볼수 있었는데요. 많은 상처와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의 터전을 읽어온 그리고 열심히 여전히 꾸준히 읽어나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삶을 살아갈 용기, 사람을 사랑할 용기를 얻게 된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룰 책이 두 권이잖아요. 새 마음으로 하고 궁금한 건 당신. 이두 책을 다루는데 용기와 위로를 얻는 포인트, 이 책의 매력 포인트들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음악 듣고 와서 마저 이어가 볼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로 방송되고 있는 책으로 함께하는 시간 책함시를 듣고 계십니다. 매달 세 번째 월요일 오후 4시에 본방송으로, 네 번째 월요일 오후 4시에는 재방송으로 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공동체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스마트폰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답니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신아이의 마음의 춤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신나죠? 진짜 신나죠? 시민들이 라디오 제작을 하기 위해서 라디오 교육을 수료를 하거든요. 그럴 때 그 교육을 받으면서 라디오라는 게 어떤 포맷인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대본은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 녹음을 하기 위한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기계를 어떻게 조작할지, 편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 제작자들은 이제 저 같은 시민 제작자들은 그런 것들 교육을 수료로 하고 이제 실전으로 투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함시도 녹음하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작을 제가 하니까 직접 선곡도 하고 이번 달 아이템도 선정하고 대본도 쓰고 녹음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선곡과 노래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쇼츠나 TV 방송, 라디오 방송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들으면서 새롭게 제가 몰랐지만 제 귀에 탁 꽂히는 그런 음악들을 열심히 수집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신아이의 마음의 춤이라는 노래는 MBC FM4U에서 이상수님이 오후 4시에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도 오후 4시 프로그램이네. 나도 오후 4시 방송인데. 저의 라이벌 프로그램이었군요. 어쨌든 나의 라이벌 프로그램이었네. 어쨌든 그분의 방송을 듣다가 마침 국락이라고 하죠. K락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나온 노래였는데 이 마음의 춤이라는 노래를 듣자마자 마음의 춤이 아니라 제가 신나게 막 흔들어 제끼고 싶은 막 헤드뱅잉하고 싶어지는 노래였기 때문에 노트에 착 수집을 했다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아우, 이상수님 방송이 우리 동시간대 라이벌 프로그램이었구나.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금 저희가 이슬아 작가의 새 마음으로와 정성은 작가의 궁금한 건 당신이라는 책 두 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용기와 위로를 얻는 포인트가 이 책의 매력 포인트들이 조금씩 달랐다고 했잖아요. 읽는 사람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뭐 깨닫게 되는 것들, 느낌은 다양하겠지만 일단 제가 느낀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새 마음으로 이 책은 정말 이웃 어른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서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나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 그리고 이 어른들의 지나온 인생에 대한 회고 같은 것들도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의 자식이니까, 자녀이니까 그런 사랑에,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분들이 많은 이제 인생의 굴곡이나 역경들도 있으셨는데 그거를 극복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 다 커진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랑의 마음과 이분들이 지나온 세월 속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이 새 마음으로는 읽으면서 많이 울었던 책이에요. 두 번 읽는데 두 번 다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거나 이제 구매해서 보시거나 하실 때 책 앞표지랑 뒷표지 그리고 책 제목이 쓰여 있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핑크핑크한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부드럽고 따뜻한 이야기가 안에 들어있겠구나라고 처음에 첫인상으로 짐작하긴 했어요. 근데 눈물을 흘릴 줄은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카페에서 커피를 기다리면서 읽다가
그리고 병원 진료 대기하면서 읽다가 막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진짜 막 눈물이 흐를 것 같고 그래서 휴지를 다급하게 찾았던 경험이 두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너무 사랑하고 강력 추천을 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매력 어필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지만 이 책을 읽고 싶은 분들은 제 경험상 방에서 이 책을 혼자 읽으면 제일 베스트이다. 눈물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궁금한 건 당신이라는 이 책은 정성훈 작가가 여러 직업을 오가면서 거쳐가며 살아가고 있을 때 삶에서 마주한 여러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일까요? 작가가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 책에서 너무 좋았어요. 작가가 대화하면서 속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속마음 같은 거를 이 대화집에 써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 난 그런 사람은 못 되는데, 한편으로는 땡땡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써준 것도 너무 좋았고, 책을 읽다 보면 작가가 이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감탄하고, 이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배울 점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는데, 그래서 뭔가, 지금 삶이 순탄치 않고 불안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올때 읽으면 그런 불안감이 싹 씻기는 느낌을 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제가 인생 선배들을 만난다면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작가가 제 대신에 다 해주고 있는, 책 속에서 다 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달까요? 새 마음으로 이 책이 인생 대선배님들을 만나고 올수 있는 책이라면 궁금한 건 당신은 정말 직속 선배들에게 삶이나 직업이나 태도에 대해 내가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들을 작가가 대신해주는 그런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궁금한 건 당신에서는 20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마다 꼭한 명을 인터뷰한 게 아니라 두 명을 인터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이책 속에 등장하는 그 인터뷰 대상이 되신 분들은 20명이 넘겠죠. 직업도 다양하고 살고 있는 나라도 다양한 분들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과 그 다양한 분들의 생각을 만날 수 있는 책이어서 그래서 궁금한 건 당신은 그 포인트에서 너무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유퀴즈 이야기하면서 사람 냄새 나는 프로그램이라서 초창기에 거리에서 시민들이랑 만났던 그 유퀴즈 그 방송분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책이 모두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분들 한분한 분의 삶에 담긴 그 이야기들이 저를 눈물 흘리게도 하고 웃음 짓게도 했는데요. 이거를 좀더 확장시켜 봤어요. 책을 읽고 나서. 그래서, 내 주변에도, 여러분들 주변에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꾸준하게 자신의 삶을 읽어온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 이런 확장시켜서 책을 읽고 나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두 책을 읽다 보면, 그래, 사람은 정말 혼자 살 수는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사람을 사랑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거래처랑 통화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좋은 일만 생길 순 없죠, 당연히. 뭐, 상대편의 불만이나 짜증을 듣게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하루 이틀 이렇게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진짜 사람 자체가 싫어지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거든요. 막 전화기도 싫어지고 벨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전 그럴 때가 가끔 있었어요. 어떨 때는 성악서를 믿고 싶어지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진짜 나한테 오늘 나를 마주하는
오늘 하루 종일 날 만났던 사람들이 참 못됐다, 막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이거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여러분? 여러분도 좀 하루 어떨 때는 삶이 힘들 땐 그런 감정을 느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두 책을 딱 펼쳐서 읽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을 살아갈 용기도 얻게 돼서 그 어떤 자기계발 서적이나 동기부여 책 보다도 정말 제 삶의 동기나 삶의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준 책이랍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또 어땠겠어요, 여러분? 두 책을 읽으면서 포스트잇 메모지를 또 엄청 붙이지 않았겠어요?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 보니 제 마음에 깊게 남아서 엄청 감동을 많이 하고 감탄하면서 메모지를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앞서서 이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제 나름대로 이두 권의 책에 극찬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책 소개와 책에서 제가 얻은 용기, 이 책들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포스트잇 와다다다 붙인 부분들을 함께 읽어보며 이야기 해봅시다, 여러분.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해볼게요.

핫페이트의 노래 나란 책 피처링 펀치넬로였습니다. 핫페이트는 원더걸스 예은 씨가 솔로로 활동할 때 사용하는 아티스트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래 제목이 나란 책이고 나란 책의 모든 페이지를 펼쳐서 너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새 마음으로, 그리고 궁금한 건 당신을 읽으면서 나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런 작가님들이나 유퀴즈 MC분들 만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만나서 이분들과 먼 훗날 인터뷰를 나눈다면, 그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어떤 내용으로 기록될까? 이런 만약에라는, 제가 만약에를 좋아하는데, 그런 만약에라는 상상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또 들었네요. 나란 책 듣고 왔네요. 제가 평소에 쓰는 단어가 있어요. 많이 쓰는 단어가 무궁무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무궁무진이라는 긍정적인 느낌의 언어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그것과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은 또 불안감인 것 같아요. 나이가 어느덧, 제 나이가 어느덧 30대 중반, 마음속으로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확실한 것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 든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궁무진함이 때로는 불안함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뭐 이럴 때가 있는데요. 또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나란 책이라는 방금 들으셨던 노래를 들으면서 불안감은 조금 다독이고 불안감을 기대감으로 바꾸면서 나를 담은 스토리북이 나온다면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제가 두 책을 읽으면서 포스트잇 와다다다다다 붙였던 부분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책을 다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눈물도 나고 감동을 했던 게, 두책다 이제 어른들이 나와서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에 대한 그런 따뜻한 마음은 진짜로 언제 영화로 보든 드라마로 보든 책으로 읽든 진짜 감동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 새 마음으로에서도 자녀가 이제 해외로 멀리멀리 좀 장기간 해외 그런 세계 여행을 갔을 때 걱정이 됐지만 속으로 티를 안 냈다. 내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딸은 멀리멀리 훨훨 다 누리고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대견하고 기뻤다. 근데 속으로는 멀리 있으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지만, 그거를 티를 안 내려고 내가 일에 더 몰두하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게 10년도 더된 이야기인데, 그 어머님이 그랬는데도, 지금도 그 딸이 타국에서 막 멀리 가서 세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딸이 걱정되지만은, 애써 좀 생각을 접어두고 농사에 몰두하셨던 그때 생각만 지금 하셔도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던 주변에 인터뷰하던 그 사람들도 막 울고 그런 파트가 나오거든요. 책새 마음으로 이 책에서. 그래서 진짜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아낌없이 자식을, 지금도 생각하니까 좀 약간 글썽하네요. 부모님의 마음은 진짜 자식을 아낌없이 사랑을 하는구나. 그런 게또 느껴졌고, 궁금한 건 당신 이 책에서도, 자꾸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주려고만 하니까 이제 여기서 작가가 좀 뾰족하게 말을 하거든요. 아, 부모님이라고 해서 자식한테 다줄 필요 있냐. 너무 그렇게만 해도 애들이 틀어진다. 왜 그렇게 자꾸 주려고만 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되물어보는데 이제 인터뷰 대상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도 자식을 낳아보면 안다. 그러면서, 물론,
그렇게 내가 주기만 해서 안 된다는 것도 알긴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안 되기도 하고, 얘가 나중에 뭐 그렇게 해서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그냥 품 안의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다 이쁘고 밉지가 않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 궁금한 건 당신에서 그렇게 자식한테 주어서 아깝지 않다는 그런 부모님들도 꽤 인터뷰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책을 읽으면서 진짜 그 어른들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는 어떤 마음일까? 너무 넓은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또 눈물이 글썽글썽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권을 읽으면서 그런 파트들이 많이 나와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한 권씩 한번 볼까요? 먼저 새 마음으로 해서 48페이지부터 응급실 청소노동자 이순덕님 인터뷰 파트입니다. 순덕님은 사는 게 너무 고달팠어요라고 말한 뒤 그래서 더 힘든 사람을 생각했어요라고 덧붙였다. 나는 이두 문장이 나란히 이어지는 게 기적처럼 느껴진다. 너무나 많이 치우고 너무나 많이 헤아리는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순덕이라는 개인이 해내는 촘촘한 일들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순덕님과 함께 목마공원을 한 바퀴 산책했다. 걷다가 순덕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 팔짱을 꼈다. 27년을 일하면서 이렇게 목마공원에 와보는 건 처음이라고 하셨다. 병원 정문 코앞에 있는 곳인데도 말이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다고, 항시 동동거리며 지낸 것 같다고 하셨다. 일 얘기를 이렇게 쭉한 거는 처음이에요. 얘기를 하니까 행복하네. 순덕님의 말을 듣고 나는 문득 삶이라는 게 몹시 길게 느껴졌다. 순덕님과 같은 70살이 되기에 나는 아직 먼것 같아서다. 울면서도 완벽하게 청소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노동으로 일군 자리에 다른 일을 초대할 수 있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어른이 되어가고 싶다. 이 부분은 이순덕님 인터뷰를 마치고 작가가 이제 코멘트를 더 넣어가지고 글을 마치는 부분이었는데요. 사는 게 고달팠는데 그래서 더 힘든 사람을 생각했다. 이 부분이 진짜 작가가 쓴그 글처럼 두 문장이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너무 마음이 따뜻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이분 인터뷰 파트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일을 정말 완벽하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분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착착 해내는 장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삶에서 너무 햇병아리 같이 초보랩 쪼랩처럼 느껴졌고 아직 내가 이렇게 일에 대해 이야기를 프로페셔널하게 할수 있는 그런 일을 아직 못 찾은 것 같다.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궁금한 건 당신. 이 책에서는 직업을 여러 번 바꾸면서 든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부분도 있었는데요. 궁금한 건 당신. 10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그 단편 영화 감독 이윤선님의 인터뷰를 담은 부분에서 단편 영화 감독 이윤선님이 그 많던 단편 영화 감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의 물음에서 시작해서 왜 영화를 포기했을까 하고 포기한 분들을 영화를 포기한 분들을 취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포기한 분들을 취재를 하다가 이 단편 영화 감독님이랑 이 글을 쓴, 이 책을 쓴 작가님과의 그 대화가 성사가 된 것이죠. 상황이 좀 특이하고 재밌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동아리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는 동생이 조별과제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출연해줄 수 있냐고 무슨 내용인지 물으니 영화 감독을 포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흔쾌히 알겠다고 하는 걸 보니 이제 정말 포기했군 싶다. 약속 당일, 대학생 4명이 몰려와 이것저것 물었다. 10년 전 영화를 찍을 땐 어떤 마음이었는지, 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고 어쩌다 포기하게 되었는지. 당시 나는 동아리에서 꽤 기대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포기했는지는 생각이 잘안 났다. 그래서 대충 떠오르는 대로 말했다.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은 어려웠고 연출보단 편집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렇다고 편집 감독이 되자니 폼이 안 났다고. 그렇게 영화 감독을 꿈꾸다가 가난이 걱정돼 PD로 진로를 바꿨다가 시험에 여러 차례 떨어져 프리랜서 영상 제작자로 활동하다가 그것도 때려치우고 글 쓰며 스탠드업 코미디판에 기웃거리는 내 이야기를 하는데 허탈함이 밀려왔다. 뭔가

사진까지 찍는 게 원래 구상이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뭐 하고 사는지와는 별개로 영화를 좋아했고 찍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다 방향성이 바뀌었고 지금은 영화를 왜 포기했을까로 바뀌었어요. 누가 어떻게 그 분야에서 잘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과 주목은 많지만 포기의 역사를 담은 내용은 별로 없잖아요. 그걸 꺼내기 힘든 사람도 많을 거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하는 게 기획 취지였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많아요. 분명 포기의 역사를 주제로 모았고 그게 맞긴 한데 그 단어가 너무 거창한 거예요. 어떠한 단계에 불과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인터뷰하기 전엔 포기의 과정을 통해 생긴 모종의 결핍이 다들 있을 거란 전제하에 질문을 짰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다들 너무 잘 살고 있기도 하고, 영화를 안 하겠다 마음먹은 것 자체가 자신을 찾는 일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걸 해야겠다 결심한 것도 과거에 나지만, 그걸 지속했을 때 행복한가? 의심하고, 결국은 더 맞는 걸 찾는 것도 나였던 셈이죠. 네, 이 부분 읽어봤는데요. 읽으면서, 나도 내가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을 좁혀가고 있는 과정이 있나 보다. 이렇게 편하게 마음 먹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가지 않았던 길, 시도하지 않았던 길, 물러섰던 길에 대해서 후회가 있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파트를 읽으면서 그래, 나도 내가 가려다가 망설였다가 포기한 길을 지금 안 갔다고 해서 내가 열패감에 빠져 있거나 그렇지 않고 난 지금 나름대로 행복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그래, 나도 지금 나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좁혀가고 있구나, 발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두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앞으로 나라는 사람이 펼쳐갈 미래의 스토리북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돌아보는 스토리북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제 인생에 큰 숙제가 주어진 느낌? 근데 이 숙제를 꼭 해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돌아보는 글을 좀 길게 오랫동안 좀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 혼자 보더라도 그런 글을 꼭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한 번은 꼭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가 하면 새 마음으로 97쪽을 보면 왜이 책의 제목이 새 마음으로가 되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농업인 윤인숙님을 인터뷰한 부분인데요. 읽어볼게요.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빨리빨리 잊어버리려고 해. 스트레스를 안고 끙해 있으면 나 자신이 너무 상해버리잖아. 새 마음을 먹는 거지. 자꾸자꾸 새 마음으로 하는 거야. 식물한테도 새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돈이라 생각하고 일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키우는 거지. 키우는 과정도 솔직히 예뻐. 키우는 중에 내가 마냥 키워도 이게 돈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 잘 자라겠어? 크는 단계에서는 식물이나 똑같아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사랑으로 키워야 돼. 스트레스도 잠깐만 받고 금세 잊어버리고 자꾸 새 출발해야 돼. 이 부분에서 작가가 새 마음으로 이렇게 약간 감명받아서 새 마음으로라는 이 단어를 자꾸 되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에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의 제목이 새 마음으로가 되었구나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는데요. 책 제목을 너무 찰떡으로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성진 스님과 하성용 신부님이 같이 하시는 강연을 제가 들으러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즉석에서 고민 상담을 해주셨는데, 방청객 한 분이 그 고민을 갖고 있는 게 자신의 삶이 자꾸 공허하고 많이 외롭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거기서 즉석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삶은 누구나 다 그러하다. 그런데 내 안에 다양한 감정의 방들이 있다. 외로움, 슬픔, 공허함, 기쁨, 즐거움.

뚜껑 이런 방들이 다 있는데 너무 한 방에 오래 머물지 마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새 마음으로라는 제목을 읽으면서 그리고 아까 읽어드렸던 그 파트를 읽으면서 그래 나도 한방그 감정에 어떤 한 감정에 한 방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저도 자꾸자꾸 새 마음을 먹자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49쪽 수선집 사장님 이영애님 인터뷰를 읽으면서는 이분이 가지고 계신 직업의 프라이드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읽어볼게요. 두꺼운 스판은 일하기에 편해요. 얇은 스판은 까다로워. 톱니 설정도 바꾸고 바늘 설정도 바꿔서 해야지 돼. 그리고 수영복은 좀 어려워. 수영복감은 탄력이 있잖아. 매번 쫙쫙 당겨가면서 가깝게 박아야지 안 틀어져. 나는 손님 옷 버린 적이 없어.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일해. 서둘러서 대충대충 하지를 않아. 손이 빠르니까 두세 시간 만에 완성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여유 있게 일정을 잡고 시작해.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완벽하게 할수 있잖아. 손님이 찾으러 왔을 때 자신 있어. 자신 있게 입어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 인데요. 어때요? 말에서 느껴지는 이분의 장인정신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런가 하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삶의 태도에서도 배우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267쪽에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쫙 스쳐가는 거야. 젊었을 때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살림 차린 젊은 여자도 참 미워했고, 우리 시어머니도 미워했어. 이제는 아무도 밉지가 않아. 어느새 이해가 돼. 안 미워. 그 여자들도 안쓰러워. 그들도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게 아닐 거야. 그 사람들 삶도 기가 막혀. 그래서 안 밉더라고. 네, 이 부분이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자애명상을 할 때도 높은 단계의 자애명상,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감사와 행복을 빌어주는 그 단계가 있었는데, 제가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되고, 아직 멀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분은 정말 살면서 그 경지에 이르르신 분이다. 진짜 아무도 믿지가 않고, 누구나 다 어떤 그런 삶이 이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셔서 너무 대단한 분이시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닐 거고, 제 삶의 연륜이 더 세월이 쌓여야지 다다를 수 있는 단계가 될것 같습니다. 책 궁금한 건 당신에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나오는 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정말 한수 배웠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148페이지. 놀면서 쉴 때는 비생산적이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완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 TV를 좋아하지만 이런 내가 한심해서 힘들었어. 그런데 언니가 이러는 거야. 만약에 TV를 보는 사람이 네가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친구나 네 딸이라고 해도 걔를 한심하게 여길 거냐고. 완전 아닌 거야. 그냥 귀여울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땡땡이가 TV 보고 뒹굴거리고 있네. 좋은 시간 보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좀 그리대해 보라길래 그 이후로는 TV를 봐도 잘 봤네. 재밌게 봤네 하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도 잘 잤어. 피곤이 풀리네 하게 됐어. 예를 들어 냉장고 청소할 때도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음식이 썩게 두다니 한심하다. 왜 저러냐 나 자신 이러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더운 날 청소하기 힘든데 어떻게든 다 해내고 대단하다. 이렇게 나 자신한테 말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도 나에게 이쁘다, 이쁘다 하기 시작했어. 어때요, 여러분? 정말 멋진 삶의 태도죠? 쉬는 날 요즘에 집에서 누워서 보낼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조금 제 주변에
제가 너무 펼쳐놓아서 번아웃 왔던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타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평온하게 쉬어가는 타임인 거죠. 그래서 집에서 누워서 보내거나 할때좀제 자신을 타박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왜 옛날처럼 활동적으로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기분 전환이나 활동적인,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내가 누워 있을까? 이렇게 좀 스스로 타박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하루 종일 내가 집에 있어도 진짜로 책에서처럼 땡땡이가 요즘 피곤했나 보다. 집에서 늘어져 있고 싶나 보다. 이런 날도 있는 거겠지. 이렇게 제 자신을 바라봐 줄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한테 예쁘다, 예쁘다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언제나처럼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곳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줄여야겠어요. 좀 아쉽네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고민이 드는 게 어떻게 하면 책에 나온 부분을 좀 맛깔나게 읽어볼까 싶긴 한데 아직 쉽진 않네요. 더 연구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당신, 이 책의 에필로그에서 나오는 부분을 읽어볼게요. 이 작가가 제 대신 물어봐준 대화집을 느끼면서 저도 작가의 에필로그에 썼던 이 부분이랑 똑같이 느꼈거든요.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와 깊이 나눈 대화는 마음속에 남아 위기의 순간마다 나를 구했다. 어쩌면 이 책은 인터뷰를 빙자한 절규 모음집일지도 모른다. 내 안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으니까. 그렇게 구한 지혜들로 나는 세상을 좀더 사랑하게 되었다. 사람들을 덜 판단하게 되었다.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헤아리고 싶어졌다. 어때요? 오늘 소개한 두책 모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헤아리게 만들고 싶어지는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슬아 작가의 새 마음으로 정성은 작가의 궁금한 건 당신이라는 두 권의 책을 만나봤습니다. 두 권의 책을 오가면서 소개했는데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지 않으셨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헷갈리지 않으셨길 바라고요. 인터뷰집이라는 공통점 속에서 이두 권의 책을 통해 등장하는 분들의 인생과 철학, 살아온 길을 읽으니까 저까지 치유가 되고 위로를 얻었던 책이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큰 가르침을 배운 느낌도 들었고요. 불안하고 우울할 때, 누군가한테 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책들을 읽으면 그런 마음들이 누그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다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살고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려면 이 책에 나온 분들을 다 직접 만났을 것이고 어쩌면 이 책에 나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분들을 작가님이 만나서 인터뷰를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여러 명의 인물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 책을 만들어 주신 이두 분께, 이두 분의 작가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샘솟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저의 단골 도서관에 갈수 있게 되어서 미리 기쁜 마음이 들고요. 도서관에 가서 또 새로운 책 이야기를 한 알은 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7월에 만나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책으로 함께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신현입니다. 매번 한 달 한 달 지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시간은 참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훌쩍 흘러간 반년의 시간이 지나간 것을 돌이켜보면 모자람 투성입니다. 여름이 성큼 와버린 지금 날이 길어지다 보니 노을도 오래 볼 수 있고 그만큼 다양한 색깔이 하늘에 비치는 계절입니다. 더위와 장마를 대비해야 하는 계절, 부디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과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심수봉의 미워요 들으시면서 진연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혜리, 아이 좋아라, 이명주, 보고 싶어요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고종 황제 어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 황제 어진은 익산시 원광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 고종의 초상화입니다. 2013년 5월 20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2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종 황제 어진은 형태나 기법으로 보아 당시 뛰어난 초상화 작가였던 석지 최용신에 의해 그려진 작품으로 보입니다. 고종 어진은 원광대 박물관과 국립박물관, 개인 소장본 등이 있으나 원광대 박물관 소장본은 인물 뒤에 1월 성신도 그림이 선명히 그려져 있어 주목됩니다. 어진의 크기는 세로 137cm, 가로 70cm로 비단에 채색되어 있고 익선관에 곤룡포를 입고 정면으로 의자에 앉은 전신교의 좌상이라는 점에서 석지 최용신의 작품으로 판단됩니다. 익선관은 은은한 발색 효과를 주어 입체감을 살리고 얼굴은 비교적 밝은 색으로 공들여 채색하여 입체감을 살렸다고 합니다. 이상 익산 원광대학교 박물관의 고종 황제 어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입니다. 별반 다를 것도 없이 또

0: 박군, 한잔에, 김명민, 그 이름 여수, 최미래, 갱년기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0: 태안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 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반반 할매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반반 할매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옆에 또 이렇게 유명하신 이 가수님이랑 같이 한다는 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생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0: 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반반 할매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1: 노래하실 때 네. 뒤에서 보니까 제가 진짜 할매인 줄 알았어요.
0: 아 진짜 할매 맞아요. 아,
1: 반반이라고 써져가지고.
0: 아 제가 원래 얼굴이 좀 반반해서 반반 할매긴 한데.
1: 아 반반해서 그
0: 네.
1: 반.
0: 네.
1: 아
0: 반반하지 않습니까?
1: 아 그래 옆을 지금 네. 못 봐가지고.
0: 아 그래 옆에는 보지 마세요. 검버섯이 많아요.
1: 아니 원래 할매들은 검버섯이 많아요. 그 정상이에요.
0: 아 요즘에 좀 뺐습니다. 피부과 가서.
1: 아 그래요?
0: 네.
1: 아 돈 쓰셨네.
0: 네.
1: 오. 아니 뒤에는 진짜 할매 같아요.
0: 아 진짜 할매 맞아요.
1: 네 뒤에서 보니까
0: 진짜 맞아요.
1: 네 앞에서 보니까 좀 헷갈려. 네. 긴 거 아닌가.
0: 원래 할매치고도 상당히 이쁜 할매이기 때문에
1: 네.
0: 키가 작아서 미스코리아를 못 나갔지.
1: 네.
0: 키만 컸으면 제가 미스코리아 신입니다.
1: 와 반발 할매 참 진짜 입담도 좋으시네.
0: 아유 연륜이죠 뭐.
1: 아 진짜 할매 같네.
0: 고생하고 살아봐요. 땅 파봤어요?
1: 아이고 파봤어요.
0: 네, 하루 종일 호미질 하면 이렇게 돼요.
1: 아 그래요? 네. 아 하루 종일 안 해봤네. 와 그렇구나.
0: 네.
1: 별거 다 하네 할매. 네.
0: 안 해본 거 없어요.
1: 그러시구나.
0: 네.
1: 아 노래를 하시게 된 계기도 중요한데 어쩌다 이렇게 할매가 되신 거예요?
0: 아 노래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꿈이 가수였는데
1: 예.
0: 젊었을 때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식당에 가서 이럴라 밭에 가서 이럴라 해볼라 진짜 못했고
1: 예.
0: 나중에 이제 영감 죽고 혼자 있다 보니까
1: 예.
0: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죽어야 소원이 풀릴 것 같고
1: 예.
0: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숨도 안 쉬어지고.
1: 아 그래요?
0: 아 그래서 내가 못다한 한을 풀어보자.
1: 예.
0: 내가 늙었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1: 네.
0: 그래서 노래를 하게 된 거죠, 이제.
1: 오, 어때요, 관중들은?
0: 아,
1: 반응이.
0: 반응이요?
1: 네.
0: 내가 그 행사장 갈 때마다 제일 힘든 게 이 남자들 팬들 때문에 내가 와. 감당이 안 돼.
1: 감당이 안 돼요?
0: 영감들이 어찌나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는지, 한발할매 어디가.
1: 아, 그래요?
0: 어디가 나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어서
1: 예.
0: 요즘에 진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관리?
0: 네.
1: 뭐 경호원 써야 하나요?
0: 아, 매니저가 없는데
1: 예.
0: 근데 매니저를 둬야 할 것 같아.
1: 그 할아버지 때문에?
0: 할아버지들 때문에. 아 너무 힘들어.
1: 이야 진짜 부럽네요.
0: 네.
1: 아 어떤지 뭐 이렇게 마음에 든대요?
0: 아 일단 노래 잘하고.
1: 네 노래 잘하고.
0: 몸매 대고.
1: 몸매 대고.
0: 아 약간 섹시하고.
1: 섹시하고.
0: 어 일단 얼굴이 반반하다.
1: 아 반반하다.
0: 아 저걸 한번 벗겨보자.
1: 아
0: 선글라스를.
1: 다
0: 선글라스를.
1: 아 선글라스를 벗겨보자.
0: 벗겨보자.
1: 아 어떻게 생겼나.
0: 어떻게 생겼나.
1: 아,
0: 아 궁금해.
1: 아니,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그 할아버지들이. 네,
0: 궁금하면 500원 주라고 그랬더니 500원은 안 주던데.
1: 안 줘?
0: 네.
1: 요즘은 카드라 그래요.
0: 그 맞죠. 카드라 안 줘.
1: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카드라 지금 못 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단말기를 좀 가지고 다니시는 거 어때요?
0: 아, 단말기 있어요.
1: 아, 있어요?
0: 네, 있어요.
1: 이야, 철저하시고 보통 할매가 아니시네.
0: 네.
1: 와, 친구분들은 뭐라고 오세요?
0: 아, 친구들은 그러죠.
1: 네.
0: 진짜 너무 반반이다.
1: 아, 그래요?
0: 생긴 것도 반반인데 똑똑한 것도 반이다.
1: 와 친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엄청 좋아하죠.
1: 아 그래요?
0: 네. 우리 경로당 가면 내가 짱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아 내가 헷갈리네 갑자기. 아 친구분들 무슨 갑자기 경로당으로 돌아가니까 아 내가 진짜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쳐다보게 돼. 이야 입담 좋으신데.
0: 자꾸 봐도 보고 싶죠. 뭐.
1: 가수는 어떻게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아까 할매는 그렇고.
0: 예, 이제 가수는 말 그대로 꿈이 가수였지만 또
1: 예.
0: 못다한 것도 있고 해서
1: 예.
0: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한번 하고 죽자.
1: 하고 죽자.
0: 예. 그냥 예. 죽으면 뭐 저기 눈을 못 감을 것 같고
1: 예.
0: 어차피 죽는 거 하고 죽자.
1: 똑같네.
0: 네.
1: 가수도 하고 죽자. 할매도 하고 죽자.
0: 하고 죽자.
1: 아, 모든 건 하고 죽자.
0: 네.
1: 아, 좋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반반 할매 씨의 곡 카톡 카톡. 아니 노래 제목이 참 설명 좀 해주세요.
0: 거시기하죠.
1: 예. 예.
0: 나한테 좋다고 말을 하고는 싶은데
1: 예.
0: 말은 못 하고
1: 예.
0: 어떻게 하겠어요?
1: 카톡 보내야
0: 카톡으로 보내라 이거죠.
1: 아.
0: 이 나이 먹어가지고
1: 예.
0: 뭐 썸 탈 수도 없고
1: 예.
0: 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좀 영감들도 그렇고
1: 예.
0: 그게 불편하면
1: 예.
0: 카톡으로 야.
1: 이야 좋습니다. 카톡 카톡 들어보겠습니다.

0: 반반 할매 씨의 곡 카톡 카톡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반반 할매 가수는 찾아가는 봉사를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반반 할매 씨.
1: 네.
0: 어쩌다 카톡 카톡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1: 아, 이 카톡 카톡이
0: 네.
1: 아시는 분께서
0: 예.
1: 이 할머니 이 컨셉으로 너무 잘 맞다.
0: 예.
1: 그래서 이 카톡 카톡을 한번 불러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오. 이제 부르게 됐는데 이게 너무 저거 잘 맞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됐죠. 그리고 서로 지금 그 이 나이 먹은 이 나이에
0: 네.
1: 누구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도 말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0: 네.
1: 이렇게 카톡 카톡으로 보내는 것도 아 이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노래로서
0: 네.
1: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0: 예.
1: 이렇게 하게 된 거죠.
0: 아 부르다 보니까 나하고 네. 너무 잘 맞다.
1: 너무 잘 맞아요.
0: 오, 이제 우리 솔직히
1: 네.
0: 어쩌다 할매 분장을 하게 된 거예요?
1: 아니 할매 맞아요. 저는 할매 맞아요.
0: 끝까지 갈 거예요?
1: 네, 끝까지 할매 맞아요. 왜 다들 그렇게 그럼 안 돼요?
0: 아, 다 세네.
1: 네.
0: 오. 그렇게 반반 할매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1: 네.
0: 내가 그 유튜브를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거의 뭐 공격적으로 노래도 하시던데 막 찾아다니면서
1: 네.
0: 예, 어쩌다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1: 아, 일단 가수들은
0: 네.
1: 젊은 가수들은 그 밑에 아래 이제 무대 밑에나 공연장 할 때 안 내려가세요. 대부분 내려가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가까이 하기 힘든데
0: 네.
1: 제가 내려가면
0: 네.
1: 그냥 사정없이 달라들어요. 그냥.
0: 아.
1: 이 그 관객분들이
0: 예.
1: 사정없이 그냥 할매 이리 오라고 그러고 팔짱 끼라고 그러고
0: 예.
1: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행복하고
0: 예.
1: 또 같이 어울려서 노래 부르는 그 방청객 같이 관객들도 너무 좋아해서 그때부터 네. 좀 내려가게 됐죠.
0: 오, 하시면서
1: 네.
0: 이렇게 앞에 내려가시면서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1: 네.
0: 당황스러운 적은 없어요?
1: 없죠.
0: 아, 무조건 좋았어요?
1: 네, 왜냐면,
0: 예.
1: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쪽으로 끌고 가는 적은 있었어도,
0: 예.
1: 누가 뭐 나를 스킨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0: 아니, 원래 그 할머니이시니까,
1: 네.
0: 걸음걸이가 불편하셔가지고,
1: 네.
0: 옷도 좀 거치장스럽잖아요.
1: 아.
0: 그래서 좀 그런 일 없나 했더니 전혀 문제가 없구만요.
1: 할머니라도
0: 네.
1: 하루에 한 시간씩 걸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래서 반반이구나.
1: 네. 근력은 짱짱합니다.
0: 반반한 달 할매.
1: 네.
0: 반반. 아 어렵네. 행사를 가장 멀리까지 가본 곳은 어디인가요?
1: 완도도 가봤고요. 완도에서 배 타고 금당도도
0: 예.
1: 가봤고
0: 예.
1: 이제 제주도도 가봤어요.
0: 오.
1: 근데 그게 이제 아는 지인분들께서
0: 네.
1: 이제 유튜브 보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해서
0: 네.
1: 또 이렇게 우연치 않게 가게 됐죠.
0: 아, 그랬어요?
1: 네.
0: 오. 어때요? 그 다른 지역에 그렇게 나이 드셔 가지고 가니까 뭐 경로 우대해 주고 그런 거 없어요?
1: 아우,
0: 좀
1: 많죠.
0: 시시라고.
1: 전 처음에 갈 때 좀 쫄았어요. 아, 내 동네도 아니고 이게 뭘까 했는데 너무 잘해주시고
0: 네.
1: 레드 카펫만 안 깔아줬지 그냥 모든 게 풀 서비스.
0: 아, 그래요?
1: 네.
0: 와.
1: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해주시고
0: 네.
1: 너무 공경해주시고.
0: 와, 공경.
1: 네, 할머니 왔다.
0: 와.
1: 이렇게 세월을 하면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0: 오. 그럼 아, 지금 연금 타고 계세요?
1: 아, 지금 연금은 제가 없어요.
0: 아, 그래, 왜요?
1: 네, 나오는 것은,
0: 네.
1: 30만원 나오는 거 있어요.
0: 30만원?
1: 네, 30만원.
0: 그건 뭐예요?
1: 그것이 그 국가에서 주는 것이 있어요.
0: 네.
1: 30만원? 네.
0: 아, 그러시구나.
1: 그건 받고 있어요.
0: 아니, 뭐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지하철은 지금 없잖아요, 동네가.
1: 아, 없죠.
0: 예,
1: 네, 아, 버스는 공짜예요.
0: 아, 가스요?
1: 버스.
0: 버스?
1: 네, 버스.
0: 와. 아, 조사 좀 해봐야 하는데 안 먹히네.
1: 버스 타고 다녀요.
0: 버스 타고 다녀요? 오. 노래를 하시면서 가장 네.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젠가요?
1: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제가 노래할 때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춤춰주고
0: 네.
1: 같이 그 어르신들 같이 저랑 같이 놀아줄 때 아 이분들이 이렇게 잠시나마 행복해서 정말 좋다. 그걸 제가 더 행복을 느끼는 거죠.
0: 와.
1: 네, 그래서 정말 좋아요.
0: 그 어르신들 봉사로
1: 네, 네.
0: 뭐 주간보호센터나
1: 네.
0: 요양원 이렇게 가시잖아요. 봉사
1: 네,
0: 해보셨어요?
1: 네. 해봤죠.
0: 예, 거기 이렇게 분장 이렇게 가셔요?
1: 네.
0: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셔요?
1: 제 손 먼저 잡아요.
0: 왜요?
1: 집행이 짓고 들어가니까 아이고 얼른 와. 얼른 와. 얼른 와.
0: 아 그래요?
1: 네.
0: 와.
1: 몇 살이야? 나 99세요. 뭐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동생이네.
0: 아, 그래요?
1: 그리고 막 제 손을 잡고 여기 앉아. 앉아. 아 오. 그럴 때 아 맞아 앉을게. 동생 여기도 앉아. 제가 그러죠.
0: 아 그래요?
1: 네.
0: 아 그분들한테 동생이라고?
1: 네.
0: 와.
1: 내가 99세예요.
0: 아, 왜 100을 채우시지 99세로?
1: 아이 그래도 99개가 좋지. 100은 안 가고 싶어요.
0: 아 100은 안 가고 싶어. 네. 아따. 9988이네.
1: 네.
0: 아 그렇구나. 거기 가시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
1: 네.
0: 이렇게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
1: 네.
0: 어때요? 본인 반발 할매 씨는?
1: 나도 더 나이가 먹으면 이러겠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0: 네.
1: 마음이 아프지만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을 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0: 네. 그때 네파토리는 어떤 거 부르세요?
1: 아 그때는 이제 뭐 좋아 동백아가씨
0: 네.
1: 뭐 아니면 뭐 그 내 나이가 어때서
0: 네.
1: 뭐 할머니 좋아하는 안동녀.
0: 아니 안동녀의 99세가 지금 그런 노래 부르면 돼요.
1: 아 그래도 다 아시던데요.
0: 다 아시나요?
1: 네, 마이크 뺏어갑니다.
0: 마이크 뺏어가요?
1: 네, 막 부르고 있으면 네. 마이크

0: 지는 거. 건강하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저한테는 제일로 큰것 같아요.
1: 아, 같이,
0: 네.
1: 이렇게,
0: 인생 뭐
1: 같이,
0: 있어요?
1: 예.
0: 없어요. 같이 건강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잠시만이라도 행복할 수
1: 예.
0: 있으면 그걸로 저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1: 참, 99세 되니까 많은 걸 느끼시네요.
0: 네.
1: 예.
0: 연륜입니다.
1: 아, 연륜,
0: 네.
1: 이야. 그러면 반반 할매씨 가수만의,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
0: 아, 장점이 있다면,
1: 네.
0: 아, 일단 소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1: 아,
0: 네.
1: 예.
0: 예.
1: 소리는
0: 죽지
1: 죽지
0: 않았습니다.
1: 않았다.
0: 네.
1: 장점이 죽지 않았다.
0: 네. 아직 살아있다.
1: 살아있다. 그냥 소리는
0: 짱짱하다.
1: 짱짱하다.
0: 네.
1: 장점이 좀 거시기요. 다른 거 없어요?
0: 아, 장점은 많죠. 쌈도 잘하고,
1: 예.
0: 예, 제가 쌈 하면 또한쌈
1: 아,
0: 합니다.
1: 쌈은 장점이 아니요.
0: 아, 네, 그런가요?
1: 예, 다른 거.
0: 아, 다른 거는, 아, 음식도 잘하고,
1: 음식 잘하고.
0: 예, 또, 뭐가 있을까? 사실은 특기는 많은데,
1: 예.
0: 제가 여기서 할 수는 없고,
1: 예.
0: 이제 태권도도 잘합니다.
1: 태권도 잘해?
0: 네네.
1: 아니, 99세가 어떻게 태권도도 잘해?
0: 아, 제가 젊었을 때부터 쭉 해왔던 거라, 예, 단전 호흡도 좀 잘하고, 예, 그런 내공이 좀 있어요.
1: 경험 필요 없구만. 할아버지 붙어도.
0: 끝내버리죠.
1: 끝내버려. 아, 그러시구나. 오. 아, 좋습니다. 반반 할매 씨가 앞으로, 가수로서 이렇게 가고 싶은 무대나 아니면 나만의 무대를 만들어 보고 싶은 무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제가 가고 싶고 쓰고 싶은 무대는 딱한 군데 있는데
1: 네.
0: 가요 무대입니다.
1: 가요 무대?
0: 네.
1: 예, 왜요?
0: 가요 무대를 는 해외까지 방송이 가지 않습니까?
1: 예.
0: 그래서 저는 해외에 계시는 고향이 그립거나 보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저같이 할매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1: 네.
0: 외국이나 살다 보면 옛날 할머니도 그리울 거고, 그래서 가요 무대에 꼭 나가서 해외 방송에 나갈 때, 아,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저랬는데, 그런 추억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가요 무대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나가고 싶어요.
1: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어떻게 보면은 고국을 그리워하는 분들한테 달림을 주고 싶은가 보죠. 예, 그럼 이쯤에서
0: 네.
1: 반반 할매 씨의 두 번째 선곡, 김용님의 천년악 들어보겠습니다.

0: 반반 할매 씨의 목소리로 천연악 잘 들었습니다. 반반 할매 씨.
1: 네네.
0: 목소리가 네. 99세에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요.
1: 아, 제 장점이 소리는 살아있다.
0: 아, 살아있다? 아. 앞으로, 꿈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1: 아, 저는 반반 할매가 네. 많이 이렇게 좀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알려져서
0: 네.
1: 나이 드신 우리 동갑, 동생들, 어르신들과 함께 잠시나마 행복을 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0: 아, 꿈이 다른 분들한테
1: 네.
0: 행복을 드리는 게
1: 네.
0: 꿈이다?
1: 네.
0: 다른 거 없어요?
1: 다른 거 없어요.
0: 오로지 그냥 행복?
1: 네. 건강하고 행복한 거.
0: 예.
1: 돈은 원래 없어요, 제가.
0: 예.
1: 그래서 뭐 돈 욕심은 없어요.
0: 아, 인생을 많이 살아보셔가지고
1: 네.
0: 예, 다 내려놓으셨네.
1: 네. 네.
0: 그 반반 할매 씨는
1: 네.
0: 그 노래를 연습하실 때 네. 아니면 선곡하실 때 어떤 거 중점적으로 하세요? 뭐 노랫말 아니면 뭐 율동?
1: 제가 두 가지인데
0: 네.
1: 하나는 아까 불렀던 천년악처럼 약간 그런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와 또 한 곡은 정말 댄스 그 같이 큰 격배 놀 수 있는 댄스곡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 같이 항상 연습을 하고
0: 네.
1: 그런 버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0: 와 반전이네요.
1: 네, 그래서 반반이죠.
0: 아 그런가요? 아
1: 네.
0: 반반 계속 헷갈려요.
1: 네.
0: 아 반반 참 다른 그 이렇게 적용하는 데가 많네요.
1: 네, 그죠. 치킨도 반반입니다.
0: 네, 아 진짜 그래 짬짜도.
1: 네, 짬짜도 반반입니다.
0: 아 참. 이름 참 괜찮네.
1: 네.
0: 예. 아유, 참. 어떻게 이름 지실 때 어떻게 장명소에 가셔가지고 지셨어요?
1: 아니요.
0: 그럼요.
1: 저희 그 어렸을 때,
0: 네.
1: 저희 그 부모님들이 그 옛날에는 그게 있습니다. 애 낳을 때는 기름기를 많이 먹어라.
0: 예.
1: 쭉 나와야 된다. 미끄러져야 된다.
0: 예.
1: 그런 속설이 원래 있었고,
0: 예.
1: 또 옛날에는 자연분만을 했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가 치킨이 먹고 싶은데, 하나는 백숙을 주고
0: 예.
1: 하나는 튀겨와 주시오 그런 거예요.
0: 예.
1: 그래서 백숙은 속이 좀 편안하고 또
0: 예.
1: 튀긴 거는 좀 바삭하잖아요.
0: 네.
1: 그거를 드시고 나서 저를 순산을 해서 아이고 반반이네.
0: 아 그런 거예요?
1: 아이고 반반이네. 세상에 반반이다. 그래서
0: 예.
1: 반반이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0: 예.
1: 반반아 반반아.
0: 아 그런 거예요?
1: 아, 예, 제 별명이 반반이 된 거죠.
0: 아 진짜 내가 이거 믿어야 돼요?
1: 믿어도 됩니다.
0: 아 믿어도 돼요?
1: 네네.
0: 아 믿어주세요?
1: 네 믿어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1: 네.
0: 아 진짜 지금까지 해본 일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어떤
1: 제가
0: 걸까요?
1: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은 안 해본 게 없어요.
0: 네.
1: 노가대도 해보고 식당에서도 일해보고 그다음에 농농사 반농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젤로 힘든 게
0: 네.
1: 그 타이르 붙일 때
0: 타이르?
1: 그, 네. 타이르 붙일 때 뒤따라다니면서 이게 그 타이르 닦아주는 게 있어요.
0: 와.
1: 화장실 타이르 붙이는 거 아시죠?
0: 예.
1: 그 화장실 타이르 붙이면 그 가운데 메이지가 있어요.
0: 예.
1: 하얀 거.
0: 예.
1: 그거를 싹 닦으라는 거예요.
0: 예.
1: 닦고 뒤돌았으면 다시 하얘지고 닦고 뒤돌았으면 다시 하... 아, 그걸 한 시간을 닦았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그게 굳으면 안 닦여요.
0: 예.
1: 아마 아실 거예요.
0: 오.
1: 집에 가면 하얗게 있는 거 타일에 붙어 있는 게
0: 예.
1: 그게 그 메지 자국이에요.
0: 예.
1: 그것이 안 닦아지는 거예요.
0: 와.
1: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 하루 일당은 쎘겠어요?
1: 아 그러죠.
0: 예.
1: 그때
0: 아.
1: 제가 할 때만 해도 하루에 8만 원씩 받았으니까.
0: 와.
1: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25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와. 타이로 땅에도 그렇게 힘든 걸 처음 알았네요.
1: 아, 그랬군요.
0: 예.
1: 진짜 힘듭니다.
0: 진짜 힘들어요?
1: 네.
0: 아니, 그 많은 일 중에 타이로 닦는 일밖에 안 남아요?
1: 아니, 이제 다른 거 있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팥 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팥은 매다가 힘들으면 여름껏 쉬어도 되는데
0: 네.
1: 이거는 딱 할당량이 있어가지고
0: 네.
1: 그때까지 안 닦아 놓으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0: 와.
1: 계속 닦아야 돼요.
0: 계속 닦아야 돼요.
1: 네.
0: 아니, 그 매지 넣는 사람들이 닦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하나 봐요. 예.
1: 매지 넣는 사람은
0: 예.
1: 매지만 넣고 가요 그냥.
0: 아...
1: 그리고 나서 닦고요 그래요. 그러면
0: 예.
1: 다른 기술자는 또 다른 데 매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0: 예.
1: 그걸 못 닦는 거예요.
0: 오 그렇구나.
1: 그래서 아줌마 닦고요 그러면 아 네
0: 예.
1: 가서 닦고 그랬죠.
0: 아 그렇군요.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1: 많이 했죠.
0: 아닌 게 아니라 99세까지 오시느라 힘들었겠어요.
1: 힘들었어요.
0: 네, 아이고 참 진짜 반반 할매 가수께서 그 인생곡이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걸까요?
1: 저는 류계영 씨의 인생.
0: 아, 인생곡은?
1: 예, 네, 인생곡은
0: 류계영 씨의 인생.
1: 인생. 예. 어, 진짜 가슴 아픈 노래죠.
0: 아, 참 진짜 인생곡이네요.
1: 네, 진짜 맞습니다.
0: 네, 노래방 가면 그 노래 좀 부르세요?
1: 네.
0: 누가 하고 가면 불러요?
1: 혼자 가서 불러요.
0: 혼자 가서 불러요? 네. 진짜 인생이네.
1: 네, 갈 사람도 없어요. 네.
0: 아니, 아까 그 막 따라다니는 그 할아버지 다 어디 가고.
1: 돈이 없어요.
0: 그 돈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1: 돈을 아주.
0: 돈이 없으니까 도움이 안 돼?
1: 네, 도움이 안 돼. 돈이 없어. 입만 갖고 다녀.
0: 입만 갖고 다녀?
1: 밥도 안 사주고.
0: 밥도 안 사줘?
1: 네.
0: 참, 진짜 너무하네. 요즘 식사는 어떻게 잘 하세요?
1: 네, 잘합니다.
0: 에, 아니 얼굴 보니까 뭐 광이 나요.
1: 아이, 밥은 잘 먹어요.
0: 아, 그래서 그런가요? 이야, 네. 밥도 잘 드시고 소리도 좋으시고 참 얼굴도 광나시고.
1: 네, 제 장점이죠.
0: 아, 장점이에요? 다 잘 되시네. 네. 오, 앞으로 하여튼 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네. 마실 시간이 됐습니다.
1: 아쉽네요.
0: 저도 예, 저도 아쉬운데 꼭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래오래 다시 할 텐데.
1: 네, 건강하겠습니다.
0: 예, 99세라 다음에 뵐 수 있을까? 예.
1: 아, 글쎄요, 그건 기약을 못 하겠어요. 제가 건강하면 볼 것이고.
0: 예, 예, 하여튼 건강하셔가지고 예, 꼭 다시 볼 수 있도록
1: 네.
0: 노력해 주세요, 건강을. 네.
1: 감사합니다.
0: 네.
1: 건강하겠습니다.
0: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아, 너무 저는 행복했고요. 이렇게 미남 가수님하고 같이 옆에 같이 앉은 이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저 반반 할미 출세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아, 그러죠? 안 그런가요? 저 출세한 거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네.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초대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1: 건강할게요.
0: 네, 건강 꼭 지키십시오.
1: 네.
0: 어,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거고요. 그리고 많이 좀 이름이 알려져서 여기저기들 많이 좀 찾아보시기도 하고 알아보시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킬 건 건강한 것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같이 행복을 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밖에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0: 네. 반반 할매 씨도 매 순간이 음악같이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반 할매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반반 할매 씨의 목소리로 베이로의 폼나게 살 거야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연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반반 할매 씨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만경강을 달리는 아줌마 박정규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페달에 발만 올리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지는 남자, 라이딩스타의 강규입니다.
0: 5월의 봄은 날씨는 포근하고 습도도 낮아 봄나들이 하기 딱 좋은 계절이네요. 저도 최근 푸른 잎이 가득한 만경 강변을 달리며 봄의 끝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1: 네, 저 역시 가까운 공원부터 만경 강변, 전주 시내까지 두루두루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좋아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꽃과 정원, 문화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축제 현장을 자전거를 타고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오늘 라이딩 스타 첫 노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네. 지금 들으신 곡은 그 게스트 분께서 500마일
1: 맞습니다.
0: 추천하셨는데요.
1: 5
0: 보통
1: 마일.
0: 500마일
1: 네.
0: 500마일을 왜 추천하셨을까? 자전거 타고 500마일 가셔야 되는 건가? 해서 많이
1: 네.
0: 들어보긴 한 곡인데.
1: 오늘은 저희가 오늘 처음 나오셨지만 사실 늘 출연하셨던 분이죠. 누구와 늘 얘기가 나왔었던 탕감자 회장님, 김길중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자기소개
0: 뭐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길게 하셔도 됩니다.
2: 저를 소개하자면
1: 네.
2: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1: 네.
2: 그리고 뭐 페이스북 소개하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써 있거든요. 바이시클, 시티, 라디오, 전주, 시티즌. 뭐 자전거, 도시, 라디오, 전주, 시민 이런 단어들을 쭉 써놨어요.
1: 다시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2: 바이시클,
1: 바이시클.
2: 시티,
1: 네, 시티.
2: 라디오,
1: 네.
2: 전주,
1: 네.
2: 시티즌.
1: 아, 정말 많은 명칭이 있으시네요.
2: 제가 모든 것을 다이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저와 관련된 그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1: 네.
2: 저를 이제 만약에 소개를 하면
1: 네.
2: 자전거 타는 그 전주 사람, 이렇게 보통
1: 네.
2: 소개하는 걸 좋아합니다.
1: 네. 전주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 네.
2: 뭐좀더그뭐 수식을 하자면
1: 네.
2: 자전거 생활자 이런 표현을 제일 좋아하고, 그 나머지
1: 네.
2: 무슨 운영위원, 무슨 대표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아니 뭐 자전거 치료사는 어때요? 자전거 치료사.
2: 치료사?
1: 자전거 치료사?
2: 아니 그냥
0: 자전거 치료사.
2: 자전거 타고 생활하는
0: 예, 자전거 타고 생활하는 치료사.
1: 근데 물론 자전거를 타고 생활하시는 전주에서 자전거 생활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시는 게 많으시잖아요. 여기 라디오도
2: 그렇죠.
1: 있었고 많으시잖아요.
2: 라디오는 아까 그 표현에도
1: 네.
2: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하는 게 자전거를 타고,
1: 네.
2: 그다음에 우리 자전거를 타면서 보고 느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1: 네.
2: 그거를 나누는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1: 네.
2: 그거를 라디오에서 하고 있고,
1: 네.
2: 그게 이제 지금 라이딩 스타도 있지만 도시 이야기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1: 네.
2: 원래 시작은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라고,
1: 네.
2: 예,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 PD세요?
2: PD죠. 예.
0: PD
1: PD세요?
0: 역할을
1: 네.
0: 하고 계시죠. 예.
1: 네.
2: 진행자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이게 보통 이제 그 라디오를 듣다 보면
1: 네.
0: 저분은 뭐 하는 신분인가 이제
1: 맞아요.
0: 보통
1: 뭐 하시는 분인가?
0: 사람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본업이 방송인이시니까 아니면
1: 본업이
0: 자전거만
1: 방송인이신가요?
0: 자전거만 타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1: 네.
2: 도시락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그 연습 방송 삼아 이렇게 몇번 했던 적이 있는데,
1: 네.
2: 페이스북으로 예를 들면 두분
0: 예.
2: 하시나? 그 왕비 때문에 하시죠.
0: 예, 좀 해요.
1: 저는 인스타만.
2: 페이스북에 보면은 이제
1: 네.
2: 저는 주로 제가 움직이는 게 거의 투명하게 나오거든요.
1: 네.
2: 아침에 출근할 때도 이렇게 뭐 풍경을 올리기도 하고, 뭐 버스 안에서
1: 네.
2: 이렇게 작성해서 하는 것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것들이 자전거다 보니까 페이스북을 보는 사람들은,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1: 네.
2: 이 사람은 하루 종일
1: 자전거만
2: 또는
1: 타시는 줄
2: 일주일 내내 자전거만 타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2: 근데 그게 이제 착시고,
1: 네.
2: 제가 자전거를 탈때 주로 올리고 그 내용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1: 본업이 있으신 거죠? 네,
2: 보이기에 이제 그런 건데,
0: 그렇죠.
2: 자전거는 뭐내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1: 네.
2: 전부는 아니겠죠.
1: 아.
2: 그리고 이제 본업 말씀하셨는데,
1: 네.
2: 본업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1: 네.
2: 현재 그 요양병원에서
1: 네.
2: 근무하는 한의사입니다.
1: 한의사님이세요.
0: 한의사님이세요? 아하.
2: 그러고 이제
1: 네.
2: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많이 표현하시는데,
1: 네.
2: 누가 그랬죠? 왕규쌤이
0: 예?
2: 그랬더니, 지금과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물적 토대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그거고,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죠? 복 이렇게 부캐 본캐 이런 표현하면
1: 네. 네.
2: 그게 본캐가 아니고 그건 부캐고
1: 아, 한 의사가 부캐신 거군요.
2: 지금의 이런 활동들이 네. 본캐인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 네, 길벅 김길중님이 본캐이신 거죠.
2: 그렇죠.
1: 아 그런데 저 사실은 저는 김길중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저는 대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대장님이 지금 나오셔서 말씀도 정말 잘하시지만 사실은 글을 너무 잘 쓰세요. 저는 이게 가끔 매치가 되잖아요. 대장님이 쓰신 글을 보면 이렇게 멋진 글을 쓰시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글을 쓰고 계시잖아요. 오마이뉴스 기자시잖아요.
2: 요즘은 방송 아니라고 글은 별로 안 쓰는데
1: 아,
0: 방송인으로 바뀌었어요.
2: 네. 오늘 하나 이렇게 당감자 챌린지 때문에 쓰긴 했는데 기자 활동 그러니까 뭐 기고 칼럼 이런 거 또는 기사로서 좀 작성을 하기도 했었죠. 오마이뉴스하고 전북의 소리하고 또 이제 세전북신문 같은 뭐 지역 일간지를 중심으로. 뭐 그런 것들을 쓰긴 했는데 글을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좀 많이 그 정리해서 보여주는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렇게 그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1: 아 저는 웬만한 작가님보다는 굉장히 글을 잘 쓰지. 아 그러면은 본캐 길벗 김길중님과 그리고 북캐 한의사 김길중님 이러한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2: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 그 소개가 대체로 두 분이 이해하시는 것과 맞나요?
0: 네, 네 맞아요.
1: 맞아요.
0: 네.
1: 저희는 너무 네. 잘 알고 있죠.
0: 어느 게 더 재밌으세요?
1: 재밌는 재미? 거. 그러니까 부캐와 본캐로 딱 나뉘었잖아요. 본캐로 보고.
0: 본캐가 더 재밌으신데
2: 의외로 저 같은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본업이나 생업은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하면서 뭐 취미 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애정을 가지고 어떤 좀 더 그 에너지를 기울이는 분야가 그 별도로 존재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잖아요.
1: 네.
2: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한때는 이제 그 본캐가 한의사라는 정체성에 더 맞을 때도 있었죠. 의료사역 활동을 할 때는 그게 이제 더 중심에 두고 했었으니까 제가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인생사 한 20년, 15년씩 구분을 하자면 몇 번의 그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좀 캐릭터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중심적인 소재가 좀 달라지긴 했죠.
0: 제가 얼핏 기사에서 봤는데 의료생협에서 무슨 직책을 하셨죠?
2: 창립을 하고 초대 이사장을 했었죠.
0: 맞아요.
2: 이사장하고
0: 그러니까.
2: 나중에는 이제 진료 원장도 하기도 했었고.
0: 의료생협은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죠?
2: 지금 그 평화동에 있고 처음에 그 창립이 2004년 했는데 그때도 평화동에서 해가지고 평화동 안에서 몇 번 움직여가지고 현재는 그 평화동 사거리 근처에 건물을 마련하고 정착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아니 지도를 찾아보니까 의료생협이 안 나오더라고요.
2: 의료사협으로
0: 해야 된가요? 예. 네. 네. 그러면 그때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는가요?
2: 그 당시에?
0: 예, 네, 그 당시에.
2: 그때는 자전거는 안 탔던 것 같아요.
0: 예, 네, 아예 안 탔어요?
2: 예, 네. 그 뒤로 한 십몇 년쯤 있다가.
0: 아. 그때가 젊었을 때잖아요. 사진 보니까 완전
2: 30대 중반.
1: 와, 네. 30대 중반.
2: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제 나이가 나오네요.
1: 네.
0: 30대 중반 때는 자전거를 안 타셨고 그러면은 그 이제 한 그 뒤로 한 10년 뒤에 그렇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 뭐 타게 된 계기가 있는가요?
2: 자전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물론 탔고요.
0: 그렇죠. 예. 어렸을 때는 타겠죠.
2: 찾아보니까 꼬마 시절에 이렇게 콧밭에서 그 세발 자전거 사진도 남아있던데 그때 말고 어렸을 때 얘기를 하자면 우리 때는 이렇게 아동용 자전거 이런 게 없었잖아요.
1: 그렇죠. 어르신들의
2: 어른 자전거, 신사용 자전거,
1: 자전거,
2: 짐 자전거 두 종류만 있었는데 되게 이제 성인들의 자전거였는데 그때도 자전거를 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생각 안 나지만 일곱, 8살, 이 무렵에. 근데, 그니까, 7살이면 그 성인 자전거를 못 타거든요?
1: 못 타죠.
0: 못 타죠. 예.
2: 그때는 그 방법이 있는데.
1: 네.
0: 옆으로.
2: 그 사이에, 프레임 사이로, 그 페달이 양쪽에 있잖아요.
0: 네.
2: 그리고 발을 저쪽에다 해가지고, 그렇게 타는 방법이 있었어요.
1: 아, 그때 그래, 학교 네. 가기 전이셨어요?
2: 네.
1: 초등학교
0: 네. 가기 전에.
1: 국민학교 되기 전에 그렇게 네. 되셨다고요? 네.
2: 그렇게, 그, 대개는 그렇게 타고,
1: 네.
2: 좀 이제 안장이 올라설 나이가 되면 어떻게든 올라타면 이렇게 타는 거 이제 올라탄 거는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0: 올라타면 못 내리잖아요. 그때는 오른 자전거는
2: 내리면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
1: 혼자서요?
2: 네.
0: 혼자서 타셨어요? 자전거를?
2: 그,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누가 가르쳐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와
2: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있다가 자전거를 다시 접한 거는
1: 네.
2: 대학교 때까지 대학 중반까지는 자전거로 통학도 하고
1: 집이 봉동이시잖아요. 봉동에서 그 학교까지 출퇴근을 하셨어요.
2: 그러니까
1: 자전거로
2: 봉동까지는 중학교까지 그 있었고 봉동에는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전주로 나왔는데
1: 네.
2: 고등학교 때는 저기 우화동 호성동에서 시내 그 노송동까지 자전거로 이렇게 그 등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1: 네.
2: 한 3분의 2 정도는 자전거를 다 탔어요. 그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1: 아, 진짜요?
2: 아침에 가보면
1: 네 도로라는 것도 없었어요.
2: 자전거 도로 따로 없었죠.
1: 자전거 도로라는 것도 없었고 그때고.
2: 근데 그때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자전거 다닐만 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성인들도 그때는 그 자전거가 이동 수단이 되기도 했었죠.
1: 아 상상이 저는 상상이 안 되네요.
2: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한 학년에 700명이었으니까.
1: 네.
2: 3분의 2면 한 500명 정도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고.
1: 다 자전거를.
2: 세 경내에는 1,500명.
1: 네.
2: 어마어마한 자전거죠.
0: 자전거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진짜.
2: 그럼요. 그때는 네.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고,
1: 네.
2: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그렇게 통학을 했고, 대학교 때도 그 학교, 그 전주에서 학교 다닐 때, 자전거로 이렇게 출퇴근하게 됐던 것 같아요. 통학이죠. 그러고 이제 좀 멀어졌다가.
1: 학생 때 기간에는 자전거가 그냥 출퇴근용인 그냥 그렇죠. 교통수단이었던 거네요.
2: 근데 이제 네.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를 좀 하면
1: 네.
2: 어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동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 번씩 이렇게 모험을 해요. 그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1: 네.
2: 삼례까지
1: 네.
2: 또는
1: 그때는 도로가 별로 없을 때잖아요.
2: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고
1: 맞아요.
2: 그 옛날 네. 신장로 그 돌로 돼 있는 그렇죠. 그 포장 안 돼 있는 도로 그걸 타고 삼례까지 한 10km 좀 더 들 건데 삼례 다녀오는
1: 네.
2: 거.
1: 그
2: 다음에 전주까지 한 15km 되는데
1: 네.
2: 전주 다녀오기 이런 모험을 한 번씩 하죠.
0: 그 시대 때는
1: 재밌었겠네요.
0: 11km, 10km가 굉장히 먼 거리죠.
2: 그러고 이제
1: 자전거가 지금, 우리 그런 자전거가 아니죠.
2: 지금 보자면 그 전주에서 삼례 봉동 이런 게 아주 가깝게 보이지만
1: 네.
2: 어릴 때 심정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1: 그렇죠.
2: 네. 가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잖아요.
0: 기아도 없는 자전거, 기아가 없잖아요. 기아가 없는 자전거잖아요.
1: 은근히 봉동에서 삼례까지가 이렇게 오르막길도 좀 있고 하잖아요.
2: 거의 없죠.
1: 아 그래요? 평지로 이렇게 달리셨구나.
2: 그렇게 했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성인에 대해서 자전거를 다시 접한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2010몇 년, 11년 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 네.
2: 그 시작은 자전거는 아니었어요. 원래 시작은
0: 네.
2: 어느 날 문득 그 학산, 그 기림봉, 황방산
1: 등산하셨구나.
2: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산들
1: 네.
2: 아 여기 한 번씩 가볼까? 물론 한 번씩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그 길을 잡아서 가보긴 했는데
1: 네.
2: 이렇게 쭉 돌아본 그런 기억이 없어가지고 문득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1: 네.
2: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주말마다
1: 네.
2: 오늘은 황방산 그 다음 주에는 완산칠봉
1: 그거 걸어서 가신 거죠?
2: 등산
1: 등산으로 하신
0: 등산으로
1: 네.
2: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맛이 생겼어요. 그 전에 이렇게 운동을 별로 좋아하는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 억지로 끌려다니는 거, 사람들 어울리게 해서. 그런 정도였지. MT가 더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편에 속했는데. 네. 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방에 올라가면 막 숨이 헐떡거리고 막 기차, 그렇죠. 화차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두 달 정도 하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맛을 들여가지고 그 해에 여름에 덕유산, 가을에 지리산까지 쭉 그
1: 등산을요.
2: 네.
1: 와.
2: 그렇게 했어요.
1: 그러면 천왕봉까지 가셨어요.
2: 네. 네.
1: 아. 오. 모학생도 많이 타셨겠네요.
2: 봄에 시작해서 그해 이제 어느 정도 그 서사가 완성이 됐죠.
0: 그 등산 갈 때는 혼자서 쭉 가실 거
2: 그때도
0: 가실 거예요?
2: 그 같이 가기도 하고 혼자 가기도 하고 했었고 그렇게 해서 다니다 보니까 맛을 붙였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표현했지만 주말마다 갈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그렇죠.
2: 가까운 사람은 뭐 그 평일에도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걸 좀 그 보충하기 위해서 그나마 허벅지 좀 더 이렇게 튼튼하게 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좀 타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1: 주말에 등산을 좀 더 잘 그렇죠. 가기 위해서요. 네.
2: 그리고 산을 또 주말마다 매일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가 또 그러면 평일날 출퇴근도 이렇게 자전거로 하면 더 도움이 되겠네 이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를 접하게 됐죠. 이게 자전거의 시작 성인이 된 자전거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1: 아 저희 대장님은 저희 대장님은 늘 이게 사회적인 자전거 타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아주 오랫동안 교통수단으로 또는 개인적 취미로 이렇게 자전거를 접하셨던 거 똑같네요.
0: 그리고 잠깐 동안 끊으셨다가 다시
1: 그렇죠. 얘기가 너무 재밌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수 하나 해주시고 하세요.

0: 네, 오늘은 본캐 길벗 김길중 대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예. 아까 그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 등산?
2: 네, 등산을 하고 뭐, 예. 그걸 보조하기 위해서 평소에 그 출퇴근도 하고 네. 그다음에 등산을 못 가는 경우에는 그 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게 됐다.
0: 네.
2: 여기까지가 예. 그 시작 그렇죠. 과정을 네. 말하는 예. 거죠.
1: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고 네. 뭐 자전거에 이제 본격적으로 맞들인 데는 한 얼마 정도 걸렸어요?
0: 네. 얼마?
1: 네, 한 기간이.
2: 그게
1: 기간 있잖아요. 네,
0: 기간이?
2: 기간은 되면 네. 아까 산행을 마스터 네. 마스터라는 표현 좀 그 좀 과한데
0: 네.
2: 산행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다닌 게 한 네.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0: 우리나라 전체 단을 다 다니셨어요?
2: 아니요, 그럴 수는 없고 이 가까이 네. 가볼 만한 뭐 전라북도나 전남 네. 전남권 뭐 이런데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보조로 시작된 자전거가 위치가 바뀌었어요.
0: 주가 된 거군요. 네.
2: 설명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 쉬는 네.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2: 산행은 좀 제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덕유산 같은 경우에는 오가는 시간만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네.
1: 그죠. 예.
2: 그러면 아침 새벽에 갔다 온다고 해도 막상 산에 오르고 내리는 시간보다 그 시간이 많이 좀 소비가 되고 또 하나는 가려고 딱 맘 먹고 팀도 짰는데 네. 갑자기 날씨가 그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런 단점도 생기고 또 하나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산은 그 같이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1: 예,
2: 그래서 팀을
1: 그렇죠,
2: 보통 짜는데
0: 네.
2: 그게 이제 자유스럽지가 않죠. 얽매이는 게 좀 많아요.
0: 맞아요.
2: 그 반면에 네. 그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비가 오다가도 멈추잖아요.
0: 네.
2: 그러면 네. 잠깐 한 시간 정도 갔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0: 맞아.
2: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0: 집에서 출발해서 언제든지 네. 잠깐이라도 다녀올 네. 수 있죠.
2: 이 팀 안 짜도 네. 혼자 아까 네. 그 갑자기 그 날이 좋아져서 가는데 누가 이렇게 팀이 짜졌겠어요. 그냥 그 혼자서도 가능한 거잖아요.
0: 그럼요.
2: 심지어는 네. 하루 종일도 혼자서도
0: 맞아.
2: 하는 맛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장점이 좀 부각이 되고
0: 네.
2: 또 하나는 관절 같은 경우에도 산행은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하산할 때
1: 예, 예.
2: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결정적으로는 산행에서의 그 이유를 대는 건지 모르겠지만
0: 네.
2: 산행에서 단점이 이제 찾아지는 거예요. 웬만큼 산을 다 가다 보니까
0: 네.
2: 멀 이제 사람 많이 다니는 산은 다 떼잖아요.
0: 네.
2: 그런데
0: 갈 데가 없어요?
2: 갈 데가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저기 상관의 두리봉이라고 있거든요.
0: 네.
2: 여기 그 아중리에서 넘어가지고 상관 저수지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데인데
0: 네.
2: 여기는 그 사람들이 안 다니는 거. 그럼 가다 보면 멧돼지 흔적들을 네. 방금 이따 간 것 같은 그런 걸 많이 만나거든.
0: 아니 멧돼지 진짜 무서워요. 네. 얼마나 무서운데. 네.
2: 그래서 점점 이제 멀어지고 자전거에 본격적으로 좀 맛을 들인 것 같아요. 이게 한 2년 사이에
0: 네.
2: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교체가 됐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처음 그 자전거를 그렇게 타실 때는 혼자 타셨어요?
2: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자전거 타기 시작한 게 아까 11년, 12년이니까
0: 네.
2: 15년 예. 전이잖아요.
1: 예.
2: 이때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서는
0: 어.
2: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0: 아, 교통수단으로 외에 이렇게 좀 운동으로
2: 그렇죠.
0: 이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2: 인구도 많지 네. 않았던 편이고
0: 갈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자전거로. 네.
2: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뭐 아까 등산하고 연결시킨다기보다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전거에 그런 맛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밥을 먹고 삼례를 갔다가 봉돈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면 대략 한 40km 정도 되는데
0: 네.
2: 내가 그렇게 움직였다고 이 생각이 드는 거야.
0: 아 40km나 네, 탔다고.
1: 40km.
0: 하루에 40km를 두른 거지.
2: 봉동 거쳐서 삼례까지 이렇게
0: 네.
2: 왔다고 이 생각이 들고
0: 어.
2: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식으로 막 그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코스로 얘기하면 구일을 거쳐서
0: 네.
2: 우남을 거쳐서 산회
0: 네.
2: 그다음에 옹동 이렇게 돌아오면 한 70에서 80km
0: 그러니까
2: 되거든요.
0: 그러니까 40 얘기하시길래 네. 대장님 보통 가시면 70km, 네. 80km 이렇게 가시잖아요.
2: 네. 그렇게 해보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성취, 그러니까.
0: 그럼요.
2: 주말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코스를 그 그리는 거야. 이번에는 어디를 한번 가볼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하고 그렇게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거야. 그렇게 어떤 마치 영토를 개척하는 느낌도 좀 들고 그런 맛도 있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까 페이스북 얘기도 했지만 네. 그 얘기를 그대로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형이 그렇게 재밌나? 이 생각이 드나 봐요.
0: 아, 이렇게 이렇게 다녀왔던 과정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2: 그리고 네. 이제 거기다 제가 느끼는 대로 여러 가지 좀, 그 글로도 써서 올리기도 네. 하잖아요. 네. 제가 그 언제였죠?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에. 네. 곰티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인데. 네. 곰티 가면 그 고속도로 다리 있잖아요. 네네. 네. 그 밑에 쉬고 있는데. 그 카톡으로 그 전화, 온 게 있었어. 생생한 기억이 생생해서 미국에 그 삼성전자 다니는 미국 출장이라 미국에서 근무하던 친구가 네. 내가 글을 써서 이제 이런저런
0: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2: 기사 같은 거 해서 올리면 그걸 보고 궁금했나 봐요. 근데 그날도 말을 걸어온 건 오늘 뭐 하냐 가지고 지금 여기 곰티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게 그렇게 재밌나 하고
0: 미국에서 네.
2: 그때 대화는 그게 끝이었거든요. 네. 근데 1년쯤 후에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돌아와서 자전거를 탔대요. 타기 시작했대. 네. 그 친구도 굉장히 지독한 친구고 제 글 속에도 많이 등장하는 친구인데 언제 연락이 왔냐면 한 여름에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까지 가려고
0: 자전거요?
2: 가다가 너무 더워,
0: 거기가 더웠거든요.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인데.
2: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멈췄대요. 이렇게 어떻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0: 근데 부산에서 대구에서.
2: 그만큼 이미 그 탈 만큼 맛을 드리고 있던 상태였어요. 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탈 만큼 했나 보다 해가지고 그 다음엔가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꾸로 부산까지 4박 5일 같이 라이딩 했던 친구.
0: 아, 두 분이서? 네. 아, 처음 하다가 그분과 이제 같이 네. 그렇게 4박 5일씩 이렇게, 네. 거기가 우리가 국토종주 맞죠?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1: 그때 같이 타셨던 게 방송에 나온 건 아니죠?
2: 그거는 다른 친구고. 네,
1: 그건 다른 네. 친구고요.
2: 제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실명으로 네.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행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다가, 아까 의료사협 얘기 할 때 했는데, 의료사협에서 좀 실패? 쉽지 않은 그 일이잖아요.
0: 않은,
2: 네. 그거에서 이제 어떤 책임자도 이런 것들이 느끼는 부담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정리하고 그만둔 네. 상황이 있었어요. 네, 네. 그게 아까 말한 이 시기하고 좀 겹치는데, 네. 네. 그때, 그만두고, 이제, 처음에 목표는 제주까지 가는 거였는데, 자전거를.
0: 어디서부터요?
2: 전주에서부터.
1: 전주에서요?
0: 전주에서부터. 완도 쪽으로 가서, 완도에서 이제 발을 타고 제주 네, 이렇게 가시려고. 네.
2: 처음에 목적지는, 대략 목적지는 그렇게 네. 하고 나섰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0: 혼자서요?
2: 네. 한 9월 말인가 10월 초인가 그랬을 때.
0: 자전거 타기는 좋은 날이었는데.
1: 딱 좋은 계절이에요.
2: 그때 자전거는 생활 자전거였어. 15만 원짜리.
0: 진짜요?
1: 기아는 있었던.
2: 기아 고장 나왔어.
1: 예?
2: 기아 고장 나왔어.
1: 기아 고장 나.
0: 아니 그럼 고치고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1: 중고로 사셔가지고.
2: 더 중요한 거는 그때 이제 잘 모르니까 물론 이제 자전거를 막 여기저기 타고 다니긴 네. 했지만. 네. 40리터짜리 그 등산 가방에다가
0: 네. 그걸 메고
2: 이렇게 나섰으니까 이것저것 네. 챙겨가지고 그 메고 이렇게 나섰거든요.
0: 그게 돼요?
2: 그랬어요.
0: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짊어지고 자전거를 타면 오르막길이 올라가지냐고요.
1: 자전거에 실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0: 와 아니, 그럼 맞지. 그때가
2: 실는 데도 없었고
0: 그때가 40대 후반이신 거죠?
2: 그 정도
1: 40대 후반이요.
0: 40대 후반이요.
2: 그 얘기를
0: 가능하세요?
2: 나중에 이제 끝날 때
1: 40대 후반이었으면 가능했겠죠.
0: 아 뭐요? 뭔지 차이 나도 안 하는데.
2: 끝날 때쯤에 담양에선가 그랬는데 이틀 남기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자전거가 고장나서 이제 자전거포에서 수리를 하는데 네. 그 사장님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 코스를 어떻게 어디를 갔다 왔냐. 행생이 이제 심상치 않아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갔다 왔다고 얘기를 네. 하니까 이 자전거로 이렇게 이 차림으로 갔다 왔다고 그렇게 물어보실 만큼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그
0: 어깨 괜찮으셨어요?
2: 네.
0: 와.
2: 근데 이제 그 여행이
0: 네.
2: 대략 코스를 설명하자면
0: 네.
2: 전주에서 첫날 곡성까지 가가지고 곡성에서 자고
0: 네.
2: 둘째 날 광양까지 가서 자고
0: 네.
2: 셋째 날 그 순천으로 해가지고 저기 승주
0: 나가면서 광양에서 순천으로 넘어가신 거네요.
2: 거기서 자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구례구에서 자고
0: 네.
2: 그 다음에 담양까지 넘어가서 자고
0: 구례에서 다시 담양으로요?
2: 담양 그 백양사.
0: 백양사 네.
2: 중간에 어디 순창에서 잤나? 아무튼 정확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순창에서
0: 네.
2: 아니 백양사에서
0: 네.
2: 그 내장산 넘어오는 고갯길 있거든요.
0: 네.
2: 그거 타고 넘어와서 내장산 그 봉우리 하나를 올라갔다 내려와서 전주까지.
0: 기아도 없는 자전거를 타고요.
2: 그래서 대략 한 하루 100km씩 이렇게 다녔어요.
0: 와.
2: 그러면
0: 40대예요. 네.
1: 40대. 40대 후반에 가능하다니까요.
0: 아, 진짜.
2: 이 코스를 네. 대략은 아실 텐데 여기가 못해도 하루에 한 두세 번은 지금 고개를 만나요.
0: 와, 그러죠.
2: 한 200에서 300 정도 되는 고개를
0: 네.
2: 두 개, 세 개는 보통 만나거든요. 아까 기아 얘기했잖아.
0: 네.
2: 그러면
3: 예.
2: 그때는 또 그 허벅지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0: 네.
2: 기아가 됐다고 해도 끌고 갔을 거야. 그 끌고 올라가고 고개는 되게
0: 네.
2: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 다녔죠.
0: 지독하시네. 아니 그렇게 큰 짐을 지고 다닌 게 텐트를 들고 다니셨어요?
2: 텐트는 아니고.
0: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짐을 많이 들고 다니셨어요?
1: 뭘 놓고 다니신 거예요?
2: 뭐 그러니까 옷까지.
0: 네.
2: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안 들고 다니잖아요. 딱 그
0: 옷 들고 다니죠.
2: 속옷은 그 입을 만큼 한 벌하고 라이딩복은 입고.
0: 네.
2: 딱 그 정도지 내가 안 가고 다니잖아. 그때는 뭘 모르니까.
0: 옷은 옷대로 들고
2: 옷도 양말도 맥컬리 넣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0: 저는 텐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거 하신 줄 알았어요.
2: 네.
0: 침낭 들고 다니고 이런 건 이제 그건 아니셨어요.
2: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제주도를 가려다가
0: 돌아오셨죠.
2: 중간에 코스를 제주도와는 배편이 좀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도 여행을 이렇게 틀었던 것 같은데 그때 비로소 자전거의 맛에 이제 빠진 것 같아요.
0: 와.
2: 그 전에는 이렇게 일종의 스포츠라든가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0: 네.
2: 그 자전거로 다니는 맛 그리고 여행한다는 맛 그게 또 그 어떤 제가 어떤 심리적으로 좀 그 극복하기 어려운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좀 반출을 해보기도 하고 그 고개 넘으면서 뭔 생각을 했어
0: 그냥 가는 거죠
2: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봐 이를테면
0: 그 생각이 나요
2: 하기도 하고
0: 생각이 나요
2: 그러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0: 네.
2: 그런 것도 순간순간 떠오르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명상을 한다고 그 네. 표현을 할 수 있겠죠.
0: 와, 너무 대단하시네요.
1: 그니까요.
2: 제가 이 얘기도 다 글로 썼는데
0: 살 많이 빠지셨겠네요.
2: 그랬어요.
1: 그때는 뭐 야리야리 하더라고요.
0: 아 지금도 야리하시네요.
1: 지금은 이제 좀 치셨죠. 지금 그때 비하면
2: 사람이 그 참 오묘한 게
0: 네.
2: 제가 그 마지막 날 아까 설명했잖아. 내장사 고개를 넘어와서
0: 네.
2: 봉우리를 자전거 밑에다 받쳐놓고 봉우리
0: 네.
2: 하나 올라갔다 내려와서
0: 네.
2: 다시 전주까지.
0: 이
2: 코스도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0: 네, 네.
2: 근데
0: 지금은 저희가 뭐 이제 그렇게 간다면 강진에서 이렇게 간 자전거 도로를 생각하는데 자전거 도로로 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도로로 그냥 다니잖아요.
2: 국도로 다녔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멀쩡했는데.
0: 네.
2: 집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0: 네.
2: 그게 나오는 거야.
0: 그죠.
2: 그 어떤 일주일간의
0: 피로와
2: 이런
0: 것들이 근육 뭉침 이런 것들이 이제
2: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거 한약적으로 망양이라고 해요. 망양.
0: 망양.
2: 양이라는 게 그 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0: 네.
2: 기가 싹 다 빠져나가는 거야.
0: 사람이.
2: 이거 보통의 경우는 그 잘 볼 수도 없어. 그렇잖아요. 요즘
1: 예, 그렇죠.
2: 그렇게 혹사하고 예. 그런 경우도 별로 없고. 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죠. 이렇게 먹는 것도 이게 변변치 않고 하니까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처방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의사 중에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말로만 들어봤지 이게 네. 실제 그 환자를 본 적도 없고. 근데 네. 제가 딱 그런 거였어요.
0: 아 그래서 이게 극약이구나 이렇게 느끼셨군요.
2: 그게 어떤 거냐면 항문이 밑으로 빠져요. 타랑이라고 하거든. 치질 비슷하게. 네. 그게 이 받쳐주는 힘이 없어서 네. 이게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으니까.
0: 그냥 치질인 줄 알고.
2: 자전거 오래 타서 치질 생겼나? 이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이 자전거를 이렇게 굉장히 오래, 그런 경우에 꼭 그게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터득했어요. 이게 망향증이고. 그때는 제가 잘 안 먹는 게 이제 삼계탕 같은 건데. 네. 삼계탕이 최고예요.
1: 먹으니까요.
2: 그리고 그 처방 자체가 그 독삼탕이라고 해야죠. 인삼만 넣고 끓이는 거거든요. 네. 삼계탕이 인삼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즉효제. 그러니까 올려주는 거예요.
1: 아, 그 삼계탕 그때가요.
2: 그래서 그런 라이딩에는 그리고 꽤 큰 힘든 라이딩 할 때는 삼계탕 먹는 게 좋더라고요.
0: 이러한 극한 여행을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 대장님의 모습이 어떨지 정말 상상이 됩니다.
1: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죠? 이제 뭐 지금은 자전거가 막 좋아졌잖아요.
2: 지금은 탄감자 쌓았을 때문에 잘 그렇게
0: 우리 저가 있잖아요. 저를 데리고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하루에 100km 못 가요.
1: 아니, 자전거 자체가 또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때보다는
0: 그러셨지만. 예,
1: 그렇죠.
2: 근데 이제 지금도 한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 한 번 더 아팠던 적이 있어요. 아까 그때는 아팠다기보다 한 이틀 동안 고생을 하고 이제 그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네. 며칠 안 걸려서 2, 3일 네. 쉬면 되는. 근데 한 번은 그때도 저 혼자 한강을 거슬러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었거든요. 네. 청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첫날 수안보, 그다음에 둘째 날 양평에서 자고 그 2박 3일 걸렸는데. 네.
0: 서울까지. 네.
2: 근데 그 거리가 한 280km 돼요.
0: 청주에서요?
1: 자전거로 타면 280km나 나와요?
0: 그러니까 2박 3일인 거예요.
2: 수안보에서 잤으니까 수안보까지 한 100km 되고 수안보에서는 한 180km 되거든요. 근데 제가 컨디션이 좋았어. 그때가
0: 처음 갈 때는
2: 처음 갈 때가 아니라 이때는 페이스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수안보에서 서울까지 이제 180이라고 했잖아요.
0: 남았잖아요. 네.
2: 점심을 먹었는데 여주 정도 갔어. 한 90km.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0: 하루 만에 180까지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2: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도 했어. 그 동생한테 서울에 있는 오늘 그 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딱 하고 이제 여주 다음이 이제 양평이거든요. 양평쯤 갔는데 한 100km로 120 정도 됐어. 근데 급격하게 페이스가 떨어지는 거야.
0: 그죠.
2: 그 다음에 또 그날 비가 왔어. 가지고 이렇게
0: 맞아야 되고 비를 맞고
2: 뭐 해가지고 페이스가 막 그 급격하게 떨어지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체력이 떨어졌나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양평에서 멈췄어. 양평이 한 140 정도 됐거든. 150 정도. 거의 다 갔지 사실은. 만약에 달렸으면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영화에서 혼자 있는데 그 으실으실하고 이제 추운 건가 뭐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삼겹살 먹고 좀 쉬면 아침에 괜찮을
0: 거라고
2: 하고
0: 생각하고
2: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녁에 약속을 잡았어. 그 다음 날
0: 진통제도 하나 안 드셨죠? 진통제 이런 것도 하나 안 먹었죠.
2: 그 다음 날 인천 찍고 그쪽에서 누구 밥 사주겠다고
0: 서울 갔다가 다시 인천 찍고요.
2: 그러겠다고 해서 약속을 잡았거든요. 충분히 갈 수 있겠다.
0: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2: 1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0: 60km 남았고 이렇게 하니까.
2: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데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한 10km를 못 가서 쉬고 이렇게 점점 막 하는 거야.
0: 더 줄어들고
2: 5km 하다 쉬고 이렇게 했다. 내가 왜 그러지 하다가 팔당에서 멈췄어요. 팔당까지 양평에서 한 30km가 멈출 거거든요.
0: 네.
2: 그 안 쉬고도 갈 수 있는 거리 그 거리인데 거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차 네. 그 전철 타고 서울로 갔어요. 근데 서울에 가는 것도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철에 실을 수 있는데 그 실고 이제 창 옆에 아니 그 문 옆에 이렇게 기대고 서 있는데
0: 네.
2: 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 막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0: 감기가 드신 거야. 몸살 감기가 들은 거야.
2: 그걸 몰랐던 거야.
0: 그게 순식간에 들었던 거야. 그 비 맞고 그래가지고.
2: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용 청량리 가서 갈아타고 양재동까지 또 갈아타고 했는데 그 동생네 집에 어떻게든 갔어요. 가지고 이틀 동안 누워서 잠만 찾아왔어. 이런 경험도 있었어.
0: 저희가 지금 김길준 대장님과 재미난 에피소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재미난 게 아니고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1: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요.
0: 극한 직업, 극한 체험 뭐 이런 것 같아요.
2: 근데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람이 교만해지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0: 무서워요.
2: 두 분이 아시다시피 좀 다치게 됐잖아요. 근데
0: 저희가 이제, 그 얘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하죠.
2: 그럴까요?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저 신청곡이었죠.
1: 예. 네.
0: 메리 홉킨스의
2: 네.
0: 도스 워 더 데이스.
1: 예, 맞아요. 예.
0: 이게 옛날에 그랬었지 뭐 이런 추억 이런 거 회상.
1: 추억팔이 노래네요. 추억팔이 노래.
0: 그 드라마나 네. 이런 데 많이 나오는
2: 저희가 예. 제목은 모르지만 예. 아는 노래죠.
1: 그렇죠. 많이 들어봤던 노래. 예.
2: 네, 저희 길중 대장님과 여행 다니셨던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와 무슨 극한 체험, 극한 체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예. 근데 이렇게 한번 듣다 보면 자전거 타봤던 사람들 한번 타보고 싶어요. 저희들 네. 저도 뭐 한 당일 코스만 거의 갔다 왔지 1박 2일 코스, 네. 1박 2일 코스도 뭐 잠깐 타고 들어와 자고 다시 오는 코스만 탔죠. 예, 혼자서 이렇게 배낭 메고 이렇게 쭉 가던 코스는 타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저도 해보고는 싶거든요. 근데 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2: 국토정주요?
1: 국토정주는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2: 저는 할 수 있을까요? 국토정주.
0: 저질러야죠.
2: 그러니까.
1: 시간을 내서 저질러야죠.
0: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아까 그 두 분 우리 정기사님이 표현하시기는
2: 극한체험.
0: 이 얘기를 듣고서 누가 자전거의 맛을 관심을 가지겠냐라고 하지만
2: 아니 관심을 가지겠냐가 아니고 무섭게 느껴진다.
0: 그 얘기만 있는 건 아니죠.
2: 그렇죠.
0: 근데 예를 들면 자전거 타면서 네. 제가 다니는 풍경을 올리기도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을 올리기도 하고 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장인 선생님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 네.
0: 처음에 자전거에 좀 본격적으로 맛을 들이기 시작한 게, 그, 제가 섬진강 1박 2일 정도 갔다 오면,
2: 네.
0: 굉장히 그 좋을 거다, 라고 시작을 해서, 갔다 오고 나서 자전거를 네. 사고, 그 다음 네. 주에 금강 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2: 맞아요.
0: 근데 그게, 네. 제가 지금 표현한 것처럼, 잘은 모르지만, 네. 아, 섬진강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1박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들을 그 자꾸 반복적으로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네. 상상하게 되잖아요.
2: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생기는 거야. 아까 말한 그 제 친구처럼
2: 네.
0: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다 자기들의 접점이 있겠죠. 아 자전거가 그 해볼 만한 것이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할 것이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저를 통해서 자전거에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를 사기까지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2: 네, 저도 그
0: 바이크박스 가면 명단에 나올 정도로.
2: 아 진짜요?
0: 근데 이제 그 중에는 그래도 그 제 저를 통해서 산 분들의 상당수는 네. 아직까지 자전거를 즐겨 하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거든요. 네. 자전거 사고 바로 이렇게 한 경우는 많지는 않아. 있긴 있어. 근데 이제 그랬고 또 하나는 그 여행이라든가 또는 운동으로서의 것 말고도
2: 네.
0: 일상에서의 그 자전거를 저를 통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잖아요.
2: 맞아요. 출퇴근에 자전거를 타고 네.
0: 위험하지 해보고.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네. 뭐 제가 오히려 이게 더 편하고 편리하고 하다는 걸 하기도 하고 해서 관심을 가져보기도 하고
2: 또 해보려고 한 번씩 시도는
0: 그렇죠.
2: 해보는
0: 노력도
2: 거죠.
0: 하기도
2: 네.
0: 하고
2: 맞아요.
0: 그렇게 어떤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접점이 자전거를 네. 통해서 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2: 충분히
0: 이제
2: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합니다.
0: 그래서 그 이 제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자전거 도시나 사회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지만
2: 네.
0: 모든 것은 제가 스스로 그 음미하고 느낀 바대로 설명하고 사람들이과의 접점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 그 운동 차원에서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제가 물론 극한 체험이다 말하고 표현했지만 네. 정말 실제 1박 2일 동안 섬진강을 달렸을 때
0: 네.
2: 그리고 저희가 정말 강보지 못했던 한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금강을 달렸을 때
0: 네.
2: 그것에 대한 즐거움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자전거를 통해서 정말 그런 부분

0: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1: 그렇죠.
2: 민영 쌤 혹시 나오셨나? 출연하셨나요?
0: 출연하셨죠.
1: 예, 아, 예, 처음에 출연하셨어요. 아,
2: 그분이 혹시 네.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민영 쌤도 자전거를 꽤 오래 타셨어요. 십몇 년 타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주로 그 만경강하고 섬진강 이렇게만 타다가 네. 탄감자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하다가 어느 날 저랑 같이 청아까지 갔다 오려고 나섰는데
0: 네.
2: 네. 그 쉬면서 얘기를 하다가 네. 우리 심포항에 한번 그 가보면 좋겠다.
0: 심포항.
1: 심포항이요?
2: 그 은영쌤의 로망이었던 모양이에요. 네, 심포항을 네. 자전거로 간다는 네. 게. 그러면 오늘 시간 되면 같이 가볼까요? 해가지고 그날 갔어요. 갔다가
0: 100km 넘지 않아요?
2: 총 맞다. 그날 탄 건 80km였어요. 그러니까 심포 전주에서 갔다가 원래 전주까지 올려다가 네. 여러 가지 여건이 좀 해서 김제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김제에서 그렇죠. 그 시외버스 타고 전주에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은영쌤이 그날 십몇 년 동안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한 거예요. 자전거는 강가에 자전거길에서 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청하에서부터 만경, 진봉, 적산, 김제 여기까지 가면 다 그
0: 도로잖아요. 일반 도로를 타고
2: 도로를 가는 거. 그다음에 생각보다 그게 일부 조금 그 만경 가는 길이 좀 차가 많긴 하지만 대부분의 제 말한 코스에는 차가 안 다니거든요.
1: 그렇죠. 예. 거의 안 다니죠.
2: 예. 이게 갈 만한 데가 있네. 그리고 강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있네라는 생각을 하고 네. 했어요. 그날 직행 버스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도 탔어요. 아니 시내버스도 둘이 접어가지고
0: 둘 분 다 그때 미니벨로 타신 거예요.
2: 그래서 네. 은영 쌤이 그날 아마 굉장한 영감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결론이 네. 그 다음 주에 그 서울 갈 일이 있는데 제가 권고를 하기를 그 관광버스에다가 미니벨로 싣고 가서 볼일 보고 한강이랑 한 이렇게 한번 타보라 했는데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신세계가 펼쳐진 거였어요.
0: 맞아요.
2: 또 한강 가보면 다르잖아요.
1: 그렇죠. 예, 다르죠. 그렇게 하셔서 열심히 타셨구나. 네. 이렇게. 예.
2: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자전거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길. 꼭 그 저처럼 탈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 그게 충분하게 어떤 여건도 되고 체력이나 모든 것이 갖춰지면 제 주변에 있는 탄감자 사람들 비롯해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네. 나도 언젠가는 자전거로 나의 일상을 해볼까라고 아마 그 마음을 먹어가는 중이다.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짐작을 합니다.
0: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타셨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 김길중 대장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많이 변화하게 됐는데요.
1: 예, 네. 맞아요.
0: 좀 그렇게 변화한 계기가 있을까요?
2: 제가 계기는 그 계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그 제가 이해하는 대로 설명을 하자면 네. 제가 느낀 바 그대로 설명을 하고
0: 사람들에게
2: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얼마만큼 할 수 있지만 지금보다 좀 길이 더 좋아진다면 네. 예를 들면 자전거 길이 놓여지고 한다면 나 말고 용기 있는 사람들 말고도 평범한 보통인 사람들도 실제 그 네덜란드나 파리나 가보면 아이를 앞에다가 아이 그 시트하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1: 그렇죠.
2: 그 사회적으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거잖아요.
0: 네네.
2: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그런 사례들을 소개를 하기도 하고,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실제 제가, 뒤져보고 직접 물어보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자동차 왜 자동차 가는 길을 자전거가 가로막어라고 처음에 부정적이었는데 네네. 그것이 차츰 이해되고 설득되고 공감이 되면서 아 자전거한테 이렇게 길 내줄 필요가 있겠구나 네. 시작된 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들의 모습이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겪는 모습을 똑같이 겪었어. 우리가 다르지 않다 이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누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전에 뭐 자전차 행동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네. 자전거도를 좀 놓으면 어떻겠는가 이 목소리를 강하게 좀 주장하고 했는데 네. 그게 좀 좌절의 그 상황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얘기도 굉장히 깊은 얘기니까 네. 그게 나중에 하는데
0: 깊은 얘기예요.
2: 거기에서 네. 제가 영감을 얻은 가장 그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자전거를 들게 하고 일상에서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질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만든 게 탄감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와, 제가 길중 대장님하고 이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늘 느끼는 거지만 정말 열정적이시다. 그리고 정말 자전거를 사랑하신다. 그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방송의 주제는 정말 자전거에 대한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 자전거 재밌잖아요. 두 분도 느끼시겠지만.
0: 재밌죠.
1: 재밌죠. 자전거. 차로 느낄 수 없는 또는 걷는 것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해주니까요. 예.
2: 뭐 자전거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 아까 말한 처음에는 내가 이런 데를 이렇게 다녔어라는 그 일종의 정복욕구나 성취감도 이렇게 느껴지기도 그렇죠. 하고 또 하나는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이를테면 고개 넘는 거 그 두 분도 고갯길 많이 넘어보셨는데 내려봐라 고민을 한참 몇 번씩 하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걸
0: 내려봤어요. 내려봤는데
2: 저도 내려봤어.
0: 똑같아요. 네. 내리나 안 내리나 똑같아. 맞아요. 똑같이 힘들어요.
2: 그래서 나중에 그 터득하는 거는
0: 그냥 가는 거야.
2: 버티고 가면 아 그게 가능하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것도 자신의 그 정신적 강인한 그 자아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저희가 탄감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몇 주면 대략 한 30, 40주는 30주, 만날 거예요. 30주는 못해도 겨울 빼고도 네. 그러면
0: 일주일에 두 번 만나게 됐잖아요. 토요일도 보고 일요일도 보고 어떤 날은 2박 3일로도 보고
2: 내내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네. 자전거를 타기도 하는데 그 시간 또 뭐 하겠어. 계속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서 그런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그 이야기는 더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감자가 하는 건 사실은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소재가 자전거일 뿐이지 네. 우리가 별거 그렇죠. 다 하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0: 와, 저희가 결국에는 자전거에서 공동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대장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1: 그래요.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0: 벌써 이렇게 한 시간이 지났는데 저 마지막 인사하시면서 처음 소개해 주셨던 우리 길벗 김길중 대장님의 그 소개해 주셨던 멘트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게 자전거, 도시, 라디오, 전주, 시민.
0: 맞아요.
2: 이걸 다 그 안으로 오늘 얘기도 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전거는 도시를 이롭게 하는 굉장히 그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고 그 도시 우리 도시 전주가 뭐 요즘 위기나 뭐 소멸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 위기가 그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거든요. 위기가 어떤 때는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도시 전주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그 목소리를 내고 도시의 주인이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도시 이야기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0: 저희가
2: 주로 걸어놓은 게 자전거입니다.
0: 저희 대장님과 얘기가 너무 재밌는데 다음을 조금 더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어느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네. 지금 오늘은 뭐 자전거 이야기와 뭐 탄 감자 그리고 뭐 도시 이야기까지 좀 폭넓게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딱 그 에피소드만 예, 그 중에 에키슨 에피소드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다음 기회 되면 탄 감자 모임이 이제 자전거를 일상으로 예, 만드는 과정이나 아니면 탄 감자가 뭐 생겨난 배경 같은 것들
0: 저희가 어쩔 수 없이 2부를 더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길준 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라이딩스타 박정규였습니다.
1: 네. 라이딩스타의 강황규였습니다. 예, 다음 방송에서도 재미있게 또는 의미 있는 자전거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한 라이딩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또 만나요.
2: 반갑습니다.
3: 지금 여러분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The vows of love we make will live until we die. My life is yours and all because. 영리한 사람은 거의 모든 것을 우습게 보겠지만 분별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우습게 보지 않는다. 요한 볼프강 본 게테입니다. 아침에 친구에게서 이 문자가 학창시절 배웠던 난 사람, 든 사람, 든 사람이란 단어를 생각하게 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시면 당신은 어떤 사람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배낭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장편소설 정사량 작가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지요. 지난주에 지율과 살인의 정황을 이야기하는 사이 기찬이 말을 타고 달아나려 하자 야겨스님의 기질로 잡게 됩니다. 뜻밖의 김무원을 살해한 사람은 막내 아들 기찬으로 밝혀지며 야갸스님의 벌로 기찬은 눈과 혀를 잃고 걸을 수 없는 신세로 노비가 되어 야갸가 데려가게 되지요. 자, 오늘은 몇 페이지인가요? 166페이지부터 174쪽까지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제와 알아도 소용없지만 물었다. 이 집에서 며칠을 지내보고도 그걸 모르면 당신은 누이가 평가하는 것만큼 똑똑하지 않나 보군. 젊고 총기 넘치는 독살자의 얼굴은 탄로가 나고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극악스러운 본색을 드러낼 줄 알았구만. 그대로였다. 아버지가 너에게 잘못하셨지. 지율이 동생의 묶인 팔을 안타까이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희가 듣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까? 성대등께서 기찬에게 좋은 자리를 하나 주려 하셨지만 아버지가 거절하셨지요. 집을 돌보고 저를 돌보고 죽은 자들을 공양하며 사는 게 맞는다면서. 그때 네 편을 들지 못해 미안하다. 그때 네 편을 들었더라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를 설득했더라면. 기찬은 지율의 말에 고개를 흔들었다. 집을 지키라 하셔놓고 집을 버려버리시면 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집과 함께 버려지는 나는 아버지께 저 북쪽에서 죽어 돌아오지 못한 이들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그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맞지요. 가서 저 너머에서 계속 그들의 장수로 지내시는 게 맞지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긋지긋한 어둠으로 그만 물들이시고 아버지 쪽이 사라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 독은 한 번에 들었어야 했는데, 글씨 따위 남기지 않았어야 했는데. 야갸가 석장을 들어 거듭 기찬을 때렸다. 기찬의 입에서 이빨이 몇 개 튀어나왔다. 인군이 같이 맞을 뻔에 얼른 피했다.
1: 아니, 스님, 그 석장은 걸을 때마다 땅을 두드려 미물들도 밟지 않기 위해 드시는 것 아닙니까?
0: 불타오르듯 화가 난 스님은 그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1: 칼!
0: 중봉에게 요구했다. 중봉이 허리춤에 찬 칼을 어째야 하나 고민하며 두섭을 볼 때 연난이 울며 나섰다. 당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 하나도 모르겠어. 다들 잘못하신 겁니다. 아주 잘못하신 거예요.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안 돼요. 연나는 기찬에게 갔다가 다시 중봉 곁으로 향했다. 중봉이 칼집을 건네지 못하게 칼집을 잡고 매달렸다. 중봉의 얼굴이 한층 일그러졌다. 아무도 연나를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사나가 아까보다 더 주룩주룩 울면서 중봉의 칼집에 매달린 연난의 손을 잡고 떼어냈다. 연난이 거부하며 몸부림치자 오카가 사나를 도왔다. 칼이 야갸에게 건네졌다. 말리라 하시면 말리겠습니다. 자은이 사나에게 말했다. 사나가 고개를 저었다. 달리 끝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1: 그렇지만
0: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어쩔 수 없었다. 야갸는 좌중을 둘러보며 외쳤다.
1: 토꾼 어르신은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이 집 작은 아들은 몸을 다친 첫째를 대신해 무덤가를 지키다 호환으로 죽었다. 시신이랄 것도 남지 않은 참혹한 죽음이라 장례는 급히 치렀다. 바깥에 다른 말이 돌면 새어나가게 한 자도 지금 너희가 볼 것과 같은 일을 당할 것이야. 사열댁 사람들은 피키를 잃은 채 야갸를 바라보았다. 야갸가 중봉과 두섭의 지시에 몸짓을 했다. 두 장수는 지난날에 비슷한 일을 해본 듯 기찬의 몸을 꽉 눌러 몸부림을 막았다. 야갸는 칼로 기찬의 양 눈을 긋고 혀를 자르고 두 다리의 힘줄을 끊었다. 비명은 멀리 가지 못했고 어느 순간 기찬도 졸도했다. 흙에 피가 흩뿌려졌다. 야갸에게 요령이 있는지 그리 많은 피는 아니었다. 이 집에서 사천왕사에 오늘 시주한 건 이 다친 노비 하나뿐이다. 아무도 답하지 못했다. 야갸가 직접 상처를 지지고 의식을 찾지 못한 기차는 말에 짐처럼 실었다. 잠시도 더 머물지 않을 모양이었다. 연나는 넋을 놓은 채 주저앉아 그 모습을 보았다. 아들이 아비를 죽였다는 것이 알려지면 사일댁 사람들 모두의 죽음 정도는 가장 약한 처벌이리라. 훨씬 잔혹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었다. 상대 등 집안에 들어간 산하까지도 화를 피하기 어려울지 몰랐다. 왕은 본보기를 만드는 데 힘을 아끼지 않는다고 들었다. 야갸가 스스로 불타오르며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은 셈이었다. 죽은 독군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절에 한번 오게. 야갸가 떠나며 자은에게 인사했다. 자은은 고개를 숙였다. 자은과 인고는 남아 도울 일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 산하의 짐앞폭에 엎드려 정신을 잃은 연난을 뒤로 한 채 사열댁을 나섰다. 죄스럽군. 한참을 걷다가 인곤이 말했다. 자네가 왜? 내가 저 집에 가보자고 했으니까. 내 기지 않아 하는 자네를 부추겼지. 기억도 나지 않아. 며칠이었을 뿐인데 몇 년을 늙어버렸다는 옛날 이야기의 주인공 같아졌어.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듣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봐버려서 겉의 나이와 속의 나이가 달라져 버렸달까? 껍질과 안사이가 벌어지며 찢어질까 두렵네. 인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듯도 했다. 정말로 엎하였으면 좋았을 뻔했군. 장은이 한숨처럼 내뱉었다. 한숨에 한숨이 더해졌다. 산하가 찾아온 것은 독군의 장례가 끝나고도 한참 후였다. 말은 새지 않았다. 피바람을 부를 말들이 저택 안쪽에 그대로 고여 있는 것에 자은은 안심했다. 동굴 안쪽의 군불들은 독군의 명복을 빌어줄 테고 훗날 소문이 떠돈다 해도 소문은 힘이 없으리라. 그런 소문 한둘쯤 두르지 않은 집은 드물었다. 산하는 도운을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어 도운도 나란히 자은과 앉았다. 인곤도 얼른 불려왔다. 더 일찍 인사드리러 왔어야 했는데 늦었습니다. 자은은 산하의 얼굴이 상하지 않았는지 살폈다. 가까웠던 이와 가까웠던 이에 대한 상대는 짐작하지 못할 친밀감이 자은에게 있었다. 아닙니다. 밀린 일들이 많아 계절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편하게 해주려는 말인 것을 알아채고 산하가 잔잔한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이 떠나는 날들이 이어져서 짬을 내기 어려웠답니다. 누가 떠났는지는 인곤이 자은 대신 물었다. 일단 두섭 아저씨가 떠나셨고요. 장례가 끝나자마자요. 어쩐지 후련해 보이셔서 아무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신만 남을 수 없다며 중봉 아저씨도 고향으로 돌아가셨고 자리에 누웠던 연난도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그댁에서 키워주시기로 했습니다. 사열택은 아이들이 자랄 만한 곳이 아니지요. 언젠가는 그리 될지도 모르지만 한동안은 아닐 거예요. 연나님이 평온함을 찾으시면 좋겠네요. 자은은 만나보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같은 것을 바랐다. 심지어 불상들마저 떠났습니다. 가장 작은 것 하나만 남기고 사천홍사로 보냈지요. 불에 녹여 길하지 못한 것들을 털어내고 큰 불상 하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큰 집에 이제 지율과 옥화만 남은 셈이었다. 옥화님은 옥화가 남은 것이 의외였다. 가장 떠나고 싶을 줄 알았는데 언니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까지 미안한 마음이지만요. 칼을 휘두르고 거짓 갑옷으로 그것을 맞은 두 사람이 단출하게 남았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은 보답받을 것인가? 결국 한 사람만 남겨질 것인가? 어느 쪽이 되든 옥화가 행복했으면 했다. 의리가 있고 성질머리가 있고 미련한 구석도 있는 다시 만날 일 없는 그 여자가 후회는 없으십니까? 저희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하고요. 밝히지 않는 것이 나았을 수 있었다. 어파를 불가해하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두고 묻고 지나갔다면 잃은 것을 잃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괴롭지요. 무엇을 잃었는지 아는 쪽이 낫습니다. 그 말을 하며 사나가 자은을 똑바로 보았기에 자은은 가슴이 아팠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말해줄 수가 없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한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사나가 어찌나 결연하게 말하든지 자은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해둘 틈을 놓쳐버렸다. 무거운 걸음으로 찾아와 한결 가벼워진 걸음으로 떠난 것만큼은 다행이었다. 나 저 언니가 좋아. 또 보고 싶어. 그때까지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도은이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자주 만나서는 안 될 사이지. 장은은 아쉬움을 표했다. 자네의 비밀을 털어놓는 날 선하님은 연인의 죽음을 뒤늦게 겪어야겠군. 그건 할 짓이 못 되겠어. 그러니 이대로 멀어지는 것이 좋을 거야. 알겠네. 다음에 은혜를 갚는다며 사나님이 오시면 자네는 나오지 마. 나만 나갈 테니. 평소 같으면 인군에게 쏴 붙였겠지만 그저 식은 차를 마시는 것으로 대신했다. 답답했던 것들이 내려가도록. 그 밤 인군과 길을 걸었다. 사방이 온통 번성하고 있어 빛과 차오르는 것들로 가득한 밤이었다. 그 무엇도 사그라 들거나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길바 그린 어둠에 묻힌 것들은 머지않아 잊히고 말 것들이었다. 한 명쯤은 기억하고 있어도 좋을 뻔했어. 인군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무엇을? 이 융성한 날들을 위해 누가 죽어야 했는지, 어떤 싸움을 했는지. 한 명쯤은 계속 곱씹고 있어도 사로잡혀 있어도 좋지 않았겠는가? 천년 왕국을 고대하며 그것이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이 흥청망청한 거리는 다 잊은 것 같군. 천년이라. 이 다음 천년이라. 장은은 사람들이 잊고 잊고 또 잊는다 해도 이 활기와 온기로 가득한 거리 위로 어둠이 드리워지지 않기를 기원했다. 누구에게 기원하는지도 정하지 않은 채.

네, 오늘도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낭독방 배낭여였습니다. 내일요 오후 1시부터 이웃과 함께하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민장터 제1회 하하호호 장터가 있습니다. 시청 앞에 노선광장에서 열리는데요. 많이 오셔서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동체 라디오 93.5MHz도 참석을 합니다. 저희 이다민도 참석을 합니다. 오셔서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들으시고요. 직접 체험도 하시고 한번 즐겨보시는 시간 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계셔서 배낭녀 좋은 시간 가졌고요. 날씨가 조금 덥지요. 밤에는 조금 쌀쌀하기도 합니다. 네. 편안하신 밤 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해요. 말이 자꾸 헛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아마 아쉬워서 그렇겠죠? 오늘 밤 편히 주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 진행의 이다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 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 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 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이야기와 지역의제, 현안, 정보, 시사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예술, 문화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 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안녕하세요. 천인천생 만인만세 천천만만의 전공 DJ 구슬봉이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우리는 보통 숫자부터 봅니다. 누가 당선됐지? 몇 표 차이였지? 어느 지역 어느 후보 선택했지? 라고. 그런데 오늘은 숫자 말고 현장 냄새가 조금 풀풀 풍기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유세차 스피커 소리, 피켓 뜬 손목의 뻐근함, 지나가던 시민의 무표정, 갑자기 날아오는 응원의 한마디, 그리고 아 여기 분위기 완전 다르네, 아 똑같네 싶었던 순간들까지 오늘 새로운 꼬미티 새로운 식구와 함께 이야기를 할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신고시 아주 강렬하게 들어갈 겁니다. 전북에서는 조용한 인사 나누기 정도가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평택, 대구, 부산, 논산까지 다녀온 선거자원봉사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오신 신규 회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올해 꼬미티 새로운 신규 회원님이십니다. 행동 환경이 만만치 않으신 분이 오셨어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1: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문쌤이라고 할게요. 네. 전주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문쌤이라고 합니다.
0: 궁금하네요. 이것저것.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것저것을 듣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고, 오늘은 평택 찍고, 대구 찍고, 부산 찍고, 논산까지 선거, 기간 동안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다녀오신 이야기를 조금 나누신다고 했거든요. 선거 기간 동안 뭔가의 활동을 하셨다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1: 소위 말해 그 자원봉사 활동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거 때 보면은 그 각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 적힌 옷이랑 피켓을 들고 하는 이제 선거 운동원이 있는데 그런 옷을 입지 않고도 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0: 아 그러면 자원봉사 센터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고 가는 건가요?
1: 아닙니다. 그냥 바로 캠프로 가는 거예요.
0: 아 그러면 나 그냥 캠프 가서 나 자원봉사 할래요. 그러면 자원봉사 되는 거야?
1: 아 그 부분에서 이제 캠프의 역량이 조금 드러나는데요. 네. 우선 솔직히 얘기하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원봉사가 붙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있어도 시의원이나 도의원 같은 기초의원분들은 캠프가 차려지면 선거사무소가 차려지면 이제 동네 지인분들을 오셔가지고 이제 환담 나누면서 이제 응원하고 이제 이 정도고 아니면 조금 더 친하면 같이 나와가지고 아, 이 사람 괜찮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해줄 수 있어도
0: 그런 분들이 이렇게 등록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1: 네 아닙니다.
0: 아
1: 그러면 네 이런 경우가 좀 드물다 보니 선거 캠프에서도 이렇게 자원봉사 하겠다고 하면은 잘 어리둥절해 하시는데 근데 총선급 정도 되거나 아니면 광역시장 시장 정도 되면은 좀 이렇게 자원봉사자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0: 아, 다 그런 다르구나. 네, 그런 좀 몰랐었어요.
1: 네, 모르실 거예요.
0: 네.
1: 그런 분들은 이제 알면은 선거 때가 되면 고양이 손도 빌린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0: 아.
1: 이제 감사하죠. 이제 사람이 이제